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문은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각 연하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갑시다.
1: 아, 화장 갔어.
2: 맞다. 이거 때문에.
3: 잠깐만, 밤새 좀 밑간이 뜯기가 좀 맛있겠다.
4: 와, 또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5: 아이고.

0: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께서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감내 계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0: 비나이다.
1: 우리 말 잘 되기를 비나이다.
2: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자비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기는 대상은 춤을 추고
1: 팔아! 안 팔아 이기려면!
2: 안 그러면 못 이긴다!
3: 아 이거 돈땡기라!
2: 이기려라!
3: 돈땡기라!
4: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놔둬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선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자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양평이 이렇게 가까웠네요. 저희가 아침에 차 몰고 오니까 강남에서 4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우리 동네 미술관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왔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딱 여기 들어서니까 공기부터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미술관이라기보다도 미술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0: 빙고! 바로 이곳이 구하우스 미술관인데요. 네. 구하우스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집처럼 편안하게 미술품을 관람하셔라. 특히 개인이 소장하신 작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1: 대형 미술관을 보는 것보다 좀 아기자기하고 누군가의 집을 관람하는 것처럼 네. 소소하게 미술품을 보는 것도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함께 가보시죠.
1: 네, 가보시죠.

0: 라라라라. 오늘을 러브하우스처럼 시작했어요.
1: 진짜.
0: 여기가 하우스잖아요.
1: 맞아요.
0: 현관문 열고 오면 전실이 우리를 반겨주고요.
1: 딱 들어오는 순간 아기자기한 방들이 있어서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개인이 다 소장하신 작품들이에요. 전시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1: 와,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렇죠. 미술관이라 하면 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집이라고 생각하면 저택입니다. 개 저택.
1: 그러니까. 네.
0: 이거 만드신 분이 좀 특별한 분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관장님이 우리나라 또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셨더라고요.
0: 네.
1: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안목으로 수집한 작품이 약 500여 점이라고 해요.
0: 죽을 수 있는 복도에도 쫙 있는 게 본인이 모으신 거예요. 의자가 사실은 미술이나 디자인의 어떤 정수를 상징하잖아요. 딱 앉으면 이 앞에 또
1: 작품이
0: 있고
1: 어딜 보든 작품이네.
0: 어딜 보든 작품이 있습니다. 겨울에 오면 겨울의 맛이 있고요. 또 이 정원 예쁘잖아요.
1: 네,
0: 산도 보이고 하니까 꽃이 필 때 와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1: 네, 정원의 조각 작품들도 보이는 게 와, 확실히 예술을 보러 왔구나 느낌이 듭니다.
0: 야, 이거 개인 미술관인데 일단 오프닝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1: 저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는 첫 작품이 데미안 호스트예요. 데미안 호스트도 영국의 현대 작가 중에 가장 최고로 평가받는 작가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해골에다가, 실제 사람의 해골에다 크리스탈을 박으면서 또 한때 화제였잖아요.
0: 해골 같은 경우는 좀 기괴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도 약간 무섭기도 하다.
1: 밑에 보면 동전이 있어요.
0: 아, 이게 동전이구나. 네,
1: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는 작가예요. 보니까 이 소녀가 서 있고 무슨 동전통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0: 저금통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보면은 다쳤어요.
0: 어머.
1: 붕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사람들은 동전을 줬고 가끔 자선단체 중에, 물론 좋은 데도 너무 많지만, 이 어린 소녀의 아픔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뜯는 그런 부조리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이 트러스트군요.
1: 맞아요.
0: 왜 제목이 그러나 했더니 자, 저는요, 이 5번 방이 너무 기대가 돼요.
1: 여기가 사실상 메인이기도 하죠.
0: 네.
1: 와, 작품이
0: 인사이트 오브 페인팅.
1: 아, 너무 좋다. 첫 작품으로 반겨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다리우스 호세이니.
0: 다리우시 호세이니.
1: 맞아요. 예. 작품인데 이 두 개의 추상 작품이 걸려있죠. 이 추상이 사실상 구체적인 형상은 없고 완전히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형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늬들로 무한히 퍼져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0: 제목이 좀 특이해요. 와이드 샷?
1: 와이드 샷?
0: 이라는 작품이에요. 보면은 뭔가 구체적인 형상은 없고 추상적인 무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캔버스에 닫혀져 있는 틀을 벗어나서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또 연작으로 계속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0: 맞아요. 예. 그리고 제목이 와이드 샷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샷.
1: 설마?
0: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했는데.
0: 땅
1: 아이즈 와이드 샷?
0: 맞아요.
1: 그 눈을 질끈 감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0: 네. 거기서 영감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렇게 영화랑 또 연관되니까 또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근데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 눈을 딱 감았다가 감으면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뭔지 알아? 이렇게 막 뭔가 약간 보이잖아요. 점 같은 거.
1: 딱 뜨면 인생의 진실을 목도하면서 아닌가?
0: 아니 이거는 뭐 정확히 정답이 없는 거니까.
1: 아니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0: 예,
1: 내 인생의 진실과 직면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아 호세인이 혹시 제가 틀렸으면 연락 주세요. 네. 딱 주강에.
0: 와.
1: 데이빗
0: 호크니.
1: 호크니. 네. 생존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잖아요. 네.
0: 메인 작품인 것 같아요.
1: 제가 알기로 대표님께서 딱 선점하셔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하셨고 저는 이 공간이 참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비슷한 의자를 갖다 놨잖아요.
0: 그러네.
1: 굉장히 밑에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그림인가 사진인가 했는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니가 자신의 작업실에 놀러 온 사람들 뭐 운동선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사진 촬영한 다음에 합성을 해서 네. 만든 거더라고요.

0: 사방이 다 작품이라 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무서워.
1: 약간.
0: 이것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1: 아, 러브 이거 밟아야 되는 거죠, 이거?
0: 밟아야 되나, 이거? 저는 살짝 피해가겠어. 아,
1: 자, 그러면은
0: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은데?
1: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그 저희가 이제 그림 속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속의 인물이 되는 거죠?
0: 호크니는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드셨단 말이에요. 보통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스타일이 고착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 나오면 계속해서 시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리스펙 하는 것 같아요.
1: 데이비드 호크니가 사실 그림이 워낙 비싸잖아요. 막 100억, 막 몇십억 하잖아요. 아,
0: 그럼요.
1: 저희가 몇백만 원으로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이
0: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소장하고 싶었어요. 아트북 너무 부러웠어요.
1: 네.
0: 호크니의 작품들이 책으로 있잖아요. 네.
1: 이게 원래 출시됐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거의 지금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그래서 아트북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0: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예, 그걸 떠나서 우리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집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0: 네,
1: 거죠.
0: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제가 또 2층 집에 사는 게 꿈인데 여기서 또 이 꿈을 이루네요.
1: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0: 그러겠어요.
1: 우리 2층을 올라오는 중에도 빈 네. 공간이 없어 다 작품이고
0: 네, 조심해야 돼요.
1: 진짜 저기 뭐 빅 마인드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보이는 거 저 여러분 간판 아니에요. 저것도 작품이에요.
0: 저 처음 왔을 때 진짜 간판인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작품이고요. 네. 이것도 작품이고요.
0: 그러니까
1: 이것도 작품인데요. 여기서 작품이 아닌 것은 나밖에 없다. 아.
0: 작품이시죠.
1: 아니요. 딱 2층에 들어오면 아. 얘는 약간 특이한 그런
0: 헤르난바스 쿠바계 미국인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항상 잘 보면은 저분 작품에는 뭔가 사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도 아닌 뭔가 그 중간에 있는 소년 같은 남성이 계속 나와요. 정신적으로 단단해지지 못했고 뭔가 헤매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쿠바계 미국인이니까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네.
0: 또 하나가 저분 작품에 유독 많이 나오는 저 플라밍고예요. 네, 저 플라밍고가 그 동성애를 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성으로 저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분의 그런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1: 아, 이 작품 하나 안에 본인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군요.
0: 네.
1: 근데 사실 고민이 다르지 우리 다 고민 있잖아요. 아,
0: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가 문제인 거지 우리 다 고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각자의 고민으로 보는 거죠.
1: 예. 아니, 약간 살짝 우울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쾌한
0: 그러네요. 네,
1: 작품들이 있어요. 네.
0: 와, 이것도 아니 보는 것만 다 작품이야.
1: 모르고 앉을 뻔.
0: 와,
1: 앉아보시고 그래서... 편한지 안 편한지.
0: 그러니까요.
1: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인데 셀비 앤 샌디?
0: 맞아요. 네. 이 작가는요, 형제인데 자신의 어릴 적 그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남긴다고 해요.
1: 아,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카트를 밀잖아요. 그 아이가 여기 앉아있거든요. 앉아서 보이는 마트의 모습 같기도 해요.
0: 맞아. 근데 잘 보신 게 부모님이랑 특히 어머니랑 마트를 많이 갔대요. 근데 형제가 많아서 항상 이렇게 한 바가지 사왔대요. 그게 너무 추억인 거야. 어머니랑 같이 장 보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떤 분은요, 아니 뭐 엄마랑 했다는 건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머니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0: 네, 어려울 것 같아.
1: 나 알지롱.
0: 찾아보겠습니다.
1: 네.
0: 어머니의 흔적.
1: 어머니의 흔적 있어요. 아,
0: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
1: 아니야.
0: 뭐지?
1: 아, 사인이 어머니 사인.
0: 아.
1: 이 지렁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네요.
1: 진짜 자기 어머니.
0: 순간 낙선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0: 어머니 사인을 그대로 살린 거죠. 한마디로 정말 자기 추억이네요.
1: 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자기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좀 음울한 느낌의 그림들도 있고.

0: 하지만 그 아이들이 오면 저도 애 엄마잖아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네. 개인의 서사를 봤고요. 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넘어오나 봐요.
1: 근데 이게 확실히 파트마다 그런 섹션마다 의미가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는 재미가 있네요.
0: 네.
1: 니키 노주미. 뭔가 약간 예쁘면서도 조금은 무게감이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또 특이하게도 이란 작가세요.
0: 어쩐지 좀 이국적이더라고, 색감이.
1: 이란의 원로 작가신데 이란에서 추방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0: 이유로.
1: 민감한 이슈로 또 많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또 이란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좀 어떻게 보면은 비판?
0: 풍자하는.
1: 풍자하는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들어가는 꽃은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0: 이렇게
1: 있는
0: 멋있는 거고. 꽃이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예사롭지 않잖아요.
1: 미국인인 것 같아요.
0: 이거 뭔지 아세요?
1: 이게 뭐죠? 막대기?
0: 나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뭐요?
0: 이게 이란에서 사람을 고문할 때 쓰는 막대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고문하고 있는 거.
1: 이렇게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고문을 당한 경험도 있으시대요. 실제로.
0: 진짜로요?
1: 실제로. 그래서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실되기도.
0: 그러니까 뭉클해지는 게 본인이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를 사실 떠올리기도 싫잖아요. 근데 자기 작품의 정면으로 다뤘군요.
1: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완전히 구상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옆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추상적인 무늬들이
0: 네.
1: 작품의 그런 진지함,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더 매력 있는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0: 이번엔 중국입니다. 주 시향민.
1: 주 시향민.
0: 네.
1: 뭉크가 떠올라요. 에드바르 뭉크의
0: 절규. 네.
1: 그래서 그 뭉크가 표현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표현주의 작가가 아닐까.
0: 존 플렉의 펜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펜.
1: 그리스 신화에 판이라는 목축의 신이 등장하는데
0: 이렇게 애기 목동 같이 생긴.
1: 맞아요. 그 판에서 나온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그런 불안이나 혼란을 뜻하는 패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어원이 판이래요.
0: 얘만 봐도 나는 패닉이 온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았었던 우리 쿠바계 미국인 작가.
1: 맞아요.
0: 그 작품과 연결돼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다곤 하지만 개인의 스토리에 연결되는, 쭉 연결되는 그런 서사도 저는 느껴져요.
1: 네. 너무 유명하죠?
0: 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 작가. 맞아요. 최정아 작가의 작품이 있네요.
1: 네. 최정아 작가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작업들
0: 네.
1: 볼 수 있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내려놓고서 이 작품은 또 그리스식 기둥 이런 거에 영감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모습을 보고 따온 거잖아요.
0: 네.
1: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서양 문화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0: 예. 집이 2층인 분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2층 구석탱이에 놔요.
1: 구석탱이요?
0: 여기가 침실인가 봐요.
1: 네. 오.
0: 침실인데 약간 게스트를 위한 침실 같죠?
1: 와, 신기하다.
0: 네.
1: 막스 에른스트는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요, 보통 공통점이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0: 아.
1: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이성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규칙과 조화로운 거? 그런 건 필요 없다. 이성이 세상을 망쳤다. 딱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 현실을 떠나서 꿈, 혹은 정말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건데 그 초현실주의의 대표가 막스 에른스트예요.
0: 아, 그렇군요. 여기가 침실 같은 느낌이긴 한데
1: 네.
0: 좀 묘한 침대죠?
1: 제목도 네. 스크린이 있는 케이지 침대예요.
0: 케이지?
1: 네.
0: 침대인데 우리 같기도 하고 그런 뜻인가요?
1: 그러니까요.
0: 네. 왠지 느낌이요. 약간 기괴한 꿈을 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1: 그리고
0: 않아요?
1: 그리고 여기는 네. 되게 초록초록하고 생명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쪽 보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느낌은 뭔가 이런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 저런 전쟁에 대한 고발적인 작품.

0: 그렇습니다.
1: 어? 어머, 일본 작가구나.
0: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1: 신기한데? 아니,
0: 여러분, 신기한 게 옆에서 보면 요만하잖아요, 지금.
1: 오, 진짜네?
0: 근데 저희가 이 들여다보면 저 끝까지 있는 것 같아.
1: 아, 너무 신기하다.
0: 어떻게 된 거야?
1: 이게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네요. 아, 밑에 지금 공간이 있어요.
0: 아, 이만큼이?
1: 네, 네. 아, 이게 왜 있나 했더니
0: 누군가의 뇌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래요.
1: 맞아, 진짜 그러네. 그리고 확실히 이 겉에 액자 틀을 해놔서 뭔가 그 회화를 보는 느낌도 들어서 더 좋네요.
0: 그러네, 그냥 그림인 줄 알고 와서 봤는데 뭔가 남의 뇌 속으로 쫙 들어가요. 네. 야, 딱 고개를 돌리니까 또 범상치 않은 작품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1: 이 독재자로부터 고통받는 필리핀의 어떤 민중, 부조리한 현실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좋습니다.
1: 아, 근데 약간 보면 볼수록 좀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같은 작가죠.
0: 근데 워낙에 지금 전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1: 그럼요. 예. 두산과 삽이 그런 뜻이래요. 독재자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0: 이분 망명하셨겠죠?
1: 위험한? 아니 지금
0: 약간 슬퍼지는 게 여기 계신 작가분들 작품이 보니까 모두가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좀 반발의식, 저항의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도 또 섹션이 바뀌었어요.
1: 그러네요. 아, 저 되게 귀엽다는데.
0: 아니, 저거 좀 보고 싶어.
1: 저거?
0: 여자?
1: 이거 뭐야, 이거?
0: 아니,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어. 어머.
1: 신기하다.
0: 어머, 어머. 아, 가까이서 보니까 영상인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엄지공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1: 아, 근데 앞에는 또 이게 실제 나무가 붙어있네요.
0: 근데 여자가 뭔가 겁에 질려있고 피하는 느낌이 들죠.
1: 이런 사회적인 그런 제약들? 경계를 허물고 또 제한된 공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래요. 깜짝이야, 뭐야? 나 몰랐어. 깜짝이야.
0: 와. 오.
1: 근데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0: 말을 걸어보고 싶어. 이렇게 자꾸 보게 돼, 그 뒤에 상황이 궁금해서.
1: 너무 재밌다, 이거.
0: 이거 굉장히 독특하네요.
1: 그러네요.
0: 여기 섹션에서 메인이 바로 이건데요. 저도 이제 이 다녀가신 분들이 블로그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하셔서 궁금했어요. 올라프.
1: 이건 앉아도 되겠... 맞네. 의자에 앉아서.
0: 아, 앉아도 되는 거예요?
1: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라.
0: 한번 봐봐요.
1: 이거 뭐야?
0: 무슨 열 수는 없는 거야?
1: 아니, 여는 거 아닌 거 같아.
0: 문이 안 열려.
1: 아닌 거 같아. 진짜 여길 보라는 건가? 너무 신기하다.
0: 뭐 있어요?
1: 아니
0: 뭐 얼굴이 발그레졌어.
1: 아니 아니 예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계속 보게 된다.
0: 나도 궁금해.
1: 계속 보게 된다.
0: 아직 보겠어. 안 끝났어?
1: 아니 그러니까 끝나질 않아.
0: 남의 거 훔쳐보는 거 아니야 지금?
1: 어떠세요?
0: 아니, 어머 움직여. 아니 어머 야. 대박!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에서?
0: 별거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설명 안 봤는데도 네. 의도를 알겠어요.
1: 열쇠 구멍으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약간 변태 같으면서도 약간 좀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해진다 보니까.
0: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쁜 짓 하는데 쾌감이 느껴져.
1: 약간.
0: 근데 그 속이 별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남을 보고 있는 건데. 야, 그게 묘하네.
1: 근데 이게 여원 올라프라는 작가가 뭐 설치, 조각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이 마주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관음증적인 그래서 작가는 말하고 싶대요. 과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너무 즐겨보시는 거 아닌가요?
0: 굉장히 줄이 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0: 주인도 없이 집들이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집주인을 만나봐야겠죠.
1: 와, 근데 여기도 조각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0: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이렇게 맞으셨어요.
0: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색이 네. 너무 예뻐요.
2: 제 시그니처 컬러예요.
1: 아, 네. 네. 이 관장님만의 그 작품을 컬렉팅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2: 원래 40쯤에 이제 미술관을 해야겠다 했었을 때 어린이 미술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컬렉션 한 거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스토리텔링 되고 사람들이 그 작가가 한 그 의도가 이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영감을 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컬렉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0: 얘기거리가 많은.
2: 네네네. 이야! 오! 오! 우와! 오, 어머머, 1360도 돌았어. 오! 오! 아니, 괜히 받을 수 있는데 지갑 도는 것 같아.
1: 귀여워.
2: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
1: 제임스 터렐만을 위한 또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0: 비행기를 조종할 때 보이는 하늘색이 우리가 땅에서 보는 색이랑 다르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색깔을 담으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1: 두 시간 반 동안 천천히 변화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제임스 터렐은 원래 이제 화가들은 항상 빛을 그리잖아요. 회화, 캔버스 속에 빛을 그렸는데 그 빛을 실제로 꺼내서 사람들이 마치 그 빛을 만지는 것처럼 또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예술가 중에 한 명이죠.
0: 명상을 하기 좋은 공간 같기도 하고요.
1: 빛을 위한 예. 명상.
0: 마인드 스카이 그 건물 외벽조차도 작품으로 네. 채운 걸 보니까 정말 미술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느꼈고요. 오늘 왜 구하우스라고 하는지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미술품을 즐겼습니다.
1: 네, 저도 처음에 간판인 줄 알았어요. 이거 론디노네라는 조각가 작품이고요. 97년부터 무지개 네온 조각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미술품으로 만들어진 그 성찬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0: 사실 뭐 대단한 게 미술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우철 씨도 그렇고 저도 미술 사랑하잖아요.
1: 맞아요.
0: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 걸어놓으면 그게 또 미술관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예,
0: 그럼 정하우스, 조하우스.

0: 이곳 양평에 네. 정말 순수했던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찾아와봤어요.
1: 오, 네.
0: 황순원 문학관.
1: 문학관.
0: 알죠, 선화도.
1: 아 맞아요. 저도 소설을 많이 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딱 기억나요.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괜찮죠, 자식?
1: 오, 잘
0: 소녀가
1: 쓰다.
0: 사랑할 수밖에 없어.
2: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
1: 역시 외모가
0: 외모가 중요합니다.
1: 외모가 중요하네.
0: 소나기만 기억하는데 좀 그 사회 문제를 다룬 소설도 많이 쓰셨어요. 작가의 방이다.
1: 재현에 왔구나. 야.

재밌다. 재밌다. 나오는 거야 이거.

0: 아, 이번 우리 동네 미술관은 자연과 미술이 함께하는 아주 네.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집 같은 편안함 속에서 즐겼던 구하우스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1: 네, 맞아요. 저도 미술관도 미술관인데 이 소나기 마을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동심이 떠올라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세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교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돌려보면 나오겠다.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0: 야,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뜯고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굉장한 네.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 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1: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왜 또 그런 걸 해?
1: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2: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0: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1: 이미 뭐 마음속은 프로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을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운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5: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6: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7: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 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1: 항공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 이제 타게 잘한 것 같아요. 되게.
0: 그래요.
2: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1: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1: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이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예. 예.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1: 하츠투 하츠의 루드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1: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1: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네.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바밤. 따라단 아!

0: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1: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1: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1: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할 때 쌓이지. 맞아요.
2: 쉽지가 않죠. 예.
0: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1: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1: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2: 소혜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1: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정말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 네.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이리 가도 싶니요 저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 세계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2: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1: 전통의 매결 있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2: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주시 내 각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진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축제를 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하며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This is my composition, which I made based on Polish folk music. And it was very open composition. So Hegum, Piri, and Tegum, and you know, Gemungo, and other Polish instruments to show that they can dialogue, talk together, but they also can play together.
1: 2014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쇼팽엔 아리랑도 축제 25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에 마리아 포미아 노브스카가 쇼팽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해 쇼팽과 아리랑을 한 곡으로 완성했는데요.
0: Special problem was tuning. Because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has completely different tuning. So we had to make compromise. So this is only one thing, because rest we improvise. Korean musician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2: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것들이 이 공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l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People is very happy.

0: It was dancing.
1: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돼요.
2: 올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 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루움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무용이 교류하는 국제무용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루움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32회 창무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1: 이번 작품 캄캄의 둥 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3: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자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역시 32년의 역사를 가진 무용축제답게 네, 개막식에 또 역시 힘이 아주 잘 실려 있는 것 같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1: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2: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모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모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그쵸, 예.
3: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2: 네.
4: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3: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2: 네.
3: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2: 아.
3: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2: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4: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2: 어, 그러세요.
4: 최근에는 뭐, 한석준 아,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2: 네.
4: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니맥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4: 네.
2: 어떤 작품들이 있죠?
4: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에 대학이 없을 때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2: 오,
4: 99년도로 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에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네. 성업 중이죠.
2: 와.
4: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0: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와.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1: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0: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네.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광주시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2: 네, 길어졌습니다.
1: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네. 광주시립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네.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 네.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네. 근데 7월 전에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1: 맞아요.
2: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1: 네.
2: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1: 네.
2: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1: 네.
2: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유희성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0: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1: 그렇군요.
0: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0: 담고 계셨어요? 그렇죠.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1: 네.
0: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1: 와,
0: 그렇게 됐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말씀하시죠. 그러면
1: 두 분께서.
0: 희경로 방회도는
1: 네.
0: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1: 네.
0: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1: 네.
0: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1: 네.
0: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0: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신가요?
0: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1: 네.
0: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1: 희경로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2: 네, 맞습니다.
1: 뭐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2: 네, 네,
1: 그려져
2: 네.
1: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2: 맞습니다.
1: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2: 네.
1: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2: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1: 네.
2: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1: 네.
2: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국보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1: 네.
2: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네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2: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0: 친구들
2: 벼슬을 올린 그 다섯 명이
1: 네.
2: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에 올라서 네.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1: 동창회네요.
2: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루 방해도예요. 네.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네.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네.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루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네.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2: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네.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창무극.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연출가님은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1: 그렇죠.
2: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이휘 선생님을 모시고 네.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 야, 네. 정말 가장 광주다운 네. 광주 문화유산을 네.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그림 한 장을 가지고
0: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지만은 네.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네.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네.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1: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고 다니고.
0: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 아.
0: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네.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1: 그렇죠.
0: 5.18 민주혁명이랄지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1: 네.
0: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에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1: 네.
0: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1: 네.
0: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1: 네.
0: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네.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네. 만에 고향에 네. 와서 네. 동창회라는 네.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0: 네.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1: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0: 그렇죠.
1: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0: 네.
1: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0: 네.
1: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0: 저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1: 두 분이 같이
0: 한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1: 네.
0: 또 당장님께서도 강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워낙 호흡이
2: 네.
0: 잘 맞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1: 네.
0: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희김새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1: 네.
0: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2: 부연 설명으로는
1: 네.
2: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1: 네.
2: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1: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야.
1: 저처럼 약간 이런
2: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0: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1: 네. 근데
0: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1: 네.
0: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1: 네.
0: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0: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1: 그러면 창무 그
0: 네,
1: 작품 한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0: 요번에
1: 그죠?
0: 우리 아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1: 네.
0: 쓰진 않습니다.
1: 어머머머머. 좀 오래전에 몇
0: 국립창극단으로
1: 번 있었지만은
0: 있었지만 잘 쓰진 않아요.
1: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0: 부임하시면서
1: 부임하셔서 첫 작품으로 창무 그
0: 무곡이라고
1: 타이틀을 가지고 딱
0: 네.
1: 시작을 한 거죠.
2: 그러면은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창무극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0: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만들기도 전에.
2: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0: 그럼요.
2: 이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것
0: 네, 춤 연습
2: 같습니다.
0: 많이
1: 또 우리
0: 했죠.
1: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2: 네.
1: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2: 네네.
1: 임해방 선생님의 언젠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2: 네.
1: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0: 대가이시죠.
1: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2: 네.
1: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2: 그렇죠.
1: 가르치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2: 네.
1: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워했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즐겁게
2: 네.
1: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2: 그렇군요. 자, 이런 오늘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0: 네. 뭐
2: 너무 좋으셨겠어요.
0: 자랑은 아니지만
2: 자랑입니다.
0: 네, 한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2: 한달 보름 전에.
1: 네네.
2: 와, 그래서
1: 저희의
2: 조기 전성
1: 성의입니다.
2: 매진이네요.
0: 입소문으로, 네.
2: 입소문.
0: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2: 와,
0: 네, 600석.
2: 관객들의 반응은
0: 아,
2: 어떻던가요?
0: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룡을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유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창극으로 해서 내가 보러 왔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샘을 잡고
2: 네.
0: 너무 이 희경유를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2: 진짜 예술의
0: 근데
2: 어떤
0: 그 한마디가
2: 역할.
0: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아 정말
2: 그렇죠.
0: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이
2: 네.
0: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2: 네.
0: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1: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2: 네.
1: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일단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2: 네.
1: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2: 네.
1: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2: 네.
1: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2: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이런 작품이
0: 네.
2: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극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0: 네. 추석날.
2: 9월 25일
0: 네.
2: 국립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네.
2: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0: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2: 어머.
0: 제가 국립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2: 아,
0: 멤버거든요. 네,
2: 그러시군요.
0: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이제 말씀을
2: 그렇군요.
0: 드렸더니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 원장님도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2: 와.
0: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2: 부산에서
0: 추석날.
2: 추석날.
0: 네네네. 네.
2: 초연은 굉장히 상황이 끝났. 네.

0: 있고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이 희경로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0: 아, 예.
1: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0: 있죠,
1: 경복궁에.
0: 예.
1: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0: 네.
1: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될수
0: 그렇죠,
1: 있고,
0: 예.
1: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0: 네.
1: 병강세전,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아, 또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연출가님께서는 앞으로
2: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2: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0: 네.
2: 번째로 단영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0: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봐요.
2: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0: 네.
2: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0: 아, 예.
2: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0: 오.
2: 다음 곧 이제
1: 11월
0: 얼마
2: 오디션을
0: 안
2: 통해서
0: 남았네요.
2: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0: 네.
2: 11월 12일 날
0: 네.
2: 지금 광주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로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로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의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거리 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추어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전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헌을 자신의 독서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두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두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간

나라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부왕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궁중연회의 규모를 확대해 희미해진 왕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에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니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구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구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꼽히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2: 누가 허리에 대야 맘자랑 바지 왜 마주고 앞에는 기라기 한잔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 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네, 그렇죠? 네.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과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네.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1: 야, 나 먼저

0: 한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복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엔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센 하는
1: 저 거.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시구스를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구슬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1: 네.
0: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1: 네.
0: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1: 네.
0: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1: 네.
0: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1: 네.
0: 그런 마음이

0: 있거든. 네. 그런 말이 있거든. 네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네.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그것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곳곳인데 네. 오곳곳은 돌아가시면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1: 네.
0: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꽃을 주제를 했습니다. 아.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1: 네.
0: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1: 네네.
0: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예.
1: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0: 네.
1: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렇죠.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죠.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0: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1: 예,
0: 그런 꿈 있으실까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0: 예,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저희가 이제 토속 미녀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1: 네.
0: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1: 네.
0: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1: 네.
0: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1: 네.
0: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1: 네.
0: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 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3: 예.
2: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여보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되게,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E 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I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사면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거칠다.
1: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는
1: 거 약간 이 제가 봤던 것 같아요.
0: 이와 아이의 차이 와 약간 네. 그런 어떻게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0: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1: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0: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0: 왜요? 어려워서?
1: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0: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0: 아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1: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0: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1: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주머니는 무엇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0: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1: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0: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0: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1: 그럼요.
0: 그런 생동감이 진짜 그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1: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0: 비나리.
1: 많아서
0: 네,
1: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0: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축당 생길제국 태민한 범년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식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유

도가금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배 구로닥 종남산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구

아니라 원하는 금여 찬데 차이는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쌀이요 바깥마당의 벼락쌀, 앞마당의 회룡쌀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쌀, 혼인대사 주당쌀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 쌀, 건너방에는 근홍쌀,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 벽팔쌀, 대외지간의 공방쌀, 애기난데 삼신쌀, 화대 밑에는 넝마쌀,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색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만고액살제 처줄잭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칠병 잡귀잡신 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받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에 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진짜 어이소리 아주 멋있는데. 자. 오라 그랬어. 시간 좀 맞춰서 좀 말이야. 응?
2: 안녕하세요.
1: 피디님 왔네. 응.
2: 저희 왜 이 먼 곳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1: 왜 불렀느냐. 여기가 어딘가?
2: 강릉.
1: 강릉이지, 강릉.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2: 강릉 뭐 먹을 게 뭐 좋아요?
1: 자, 강릉 하면은
2: 네, 요즘 MZ들은 순두부 젤라또 먹는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1: 아, 순두부 젤? 뭐? 그 뭐야?
2: 젤라또 먹으세요.
1: 근데 젤리까지는 어떻게 좀 들어봤는데 젤라또는 또 뭔가?
2: 그래도 나름 미중이신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네요.
1: 아, 내가 좀 그 말은 좀 타격감이 있네. 자,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여기 강릉에 오면 뭐가 유명하느냐? 초당 순두부. 와, 순두부 착 띄워가지고 탁, 응? 착 넣고 착.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느냐? 자네 삼합이라고 들어봤나, 삼합?
2: 응? 홍어 삼합 아닌가?
1: 홍어 삼합. 그렇지. 이제 광주에 가면은,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홍어 삼합이 유명한데, 원래 그 삼합이라는 게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조화가 잘,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 여기에 이렇게 강릉에 오면은 말이야. 두부를 이용한 삼합이 있어요. 그거 먹어봤나?
2: 그건 몰랐어.
1: 음식 프로그램 PD를 한다 그러면 두부 삼합을 몰라. 아유.
2: 젤라또.
1: 젤라또는 어디 가서 봐. 왜 아무 데서 없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있고, 아, 그러면 삼합을 먹고, 젤라또를 먹고, 저쪽에서 해안가를 동해안을 쭉 보고, 그러고 올라가면 되겠네. 아, 딱 좋네. 갈까? 갑시다. 야, 바람에.

0: 나뭇가지가 날리고.
1: 임금님. 응? 근데 오늘도 김이 안 시켜주실 건가요?
0: 안 주지, 롱. 내가 먹어야지.
2: 참 집요하네. 그... 알겠네.

0: 임금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1: 초당선부부, 초당선부부.
2: 임금님 근데 사맛 보여주신다더니 저희 두부 먹는 거.
1: 아, 이 피디 양반 진짜 성질 급하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릉 삼합, 응? 그 강릉 삼합이 뭔지 아는가?
2: 모르죠.
1: 초당순 두부, 가자미 식혜, 그리고 수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네. 보이잖아, 여기 또 왔잖아.
0: 어이씨구!
1: 자, 오늘 우리가 초당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거라네. 알겠지? 따라오게. 아, 어디 보자. 오, 다 왔네. 이리 오너라!
3: 얼쑤!
1: 왜 아무도 안 나오냐? 뭐야, 왜 아무도 안 나와?
0: 강릉 삼합이 먹고 싶으셔서 아침 대바람부터 동해 바다 여기까지 왔다네. 함께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강릉 삼합 한번 만나봅시다.
1: 아, 맛있게 드시네. 아, 근데 원래는 여기 오면은 저 초당 명품 밥상을 시켜 먹었었는데 잠깐만, 오늘은 혼자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두부 삼합에다가 초당 두부 정보 그렇게 시킨대. 저, 사장님.
4: 아, 네.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이게 강릉에 두부 삼합 먹으러 왔거든요.
4: 아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 이거 강릉 하면은 강릉 삼합. 아, 두부 삼합 맞죠?
4: 네, 네, 맞죠.
1: 두부 삼합하고 초당 두부 정보 좀
4: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아유, 동쾌랑 부쾌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어허, 기대가 되는구나.
3: 맛있겠구나.
5: 더운 날 뜨거운 음식 이열치열로.
1: 아하, 이 양반이 그 이열치열의 참 뜻을 모르는구만. 어? 열을 열로 다스려라 그 말 아닌가? 이게 더운 날 뜨거운 거 먹어야지. 참나.
5: 솔직하게 괜찮아.
1: 아니 뭐 아무리 더워도 뭐 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다 먹을 수 있지, 뭐. 어? 어디서 잠깐만 있어?
0: 으쌰구!
1: 아하, 실례합니다.
4: 예.
1: 제가 두부 만드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기 좀 구경 좀 해볼까요?
4: 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예.
4: 지금 보시는 게 아침에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끓여놓은 거예요.
1: 끓여놓은 거?
4: 네.

0: 요리 완성됐네.
1: 국물을 끓인 거를 해가지고. 네.
2: 다
1: 어떻게 되나요?
2: 몽글몽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간수를 넣는 거예요. 오.
1: 잠깐만. 아니 이게 간수라는 말이죠?
2: 아 이거 간수죠. 네.
1: 잠깐만 근데 그냥 봐서는 그냥 맹물인데.
2: 한번 잡숴 보실래요?
1: 어 이거 맛 봐도 돼요?
2: 어 그래요.
1: 아 예. 네. 아 네. 네? 맛을 보겠노라. 냄새도 맹물인데. 오짜.
0: 어이씨구.
1: 아 소금물 났네요. 소금물 났구나. 아.
3: 간수 어땠어요?
4: 내가 PD 양반을 간수를 맛보겠어야 되는데 내가 삐질까봐 내가 꾹 참았네. 아 근데 맹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어 그렇게 짜지는 않았네.
1: 야. 오, 제법 짠데요?
2: 아, 이게 이제 정제된 바닷물이에요.
1: 바닷물의 그 염도는 그대로 유지해서?
2: 그쵸, 예.
1: 아, 요게 비법인가? 아, 알겠습니다. 한번
2: 넣어주세요. 간수를 넣잖아요. 넣으면 밑으로 물이 찬물이 가라앉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면서 바닷물을 또 넣는 거죠. 한번 저어보실래요?
1: 제가 저을까요? 과인이 저어보겠노라.
2: 아, 이쪽으로.
1: 영차. 요령이 있는 겁니까? 아, 시원하군.

0: 자, 요시. 여기 잡는 게 마냥 쉽지는 않네.
1: 잘하시는 거 맞나요?
2: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0: 아니 그냥 걷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
2: 이렇게 몽글몽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조금 덮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참 기다리면은 두부가 돼요.
0: 음식은 과연 정성이로구나.
3: 잘 익은 콩물에 간수를 부어주니 몽글몽글 두부가 되는구나.
0: 네.
3: 순두부를 뽀얀 면포에 부어주고 나면
0: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2: 네, 맛있어요.
0: 맛있겠어요.
3: 우리 임금님, 대간장 동네.
0: 커서 만드시기 전에 맛을 살짝 볼 방법은 없을까요?
2: 숟가락으로 때릴까요?
0: 아, 그럴까요?
3: 결국 한 숟가락 얻어먹는데 성공한 미종이다.
0: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다. 아우, 고소해. 이야, 묻었어요?
2: 네, 묻었어요.
0: 그래요?
2: 네, 이제 됐어요.
0: 아, 예. 아낌없이 다 먹어줄 테다. 아, 이야, 이게 비교가 될까 모르겠지만 수육을 탁 삶았을 때, 김치를 이제 막 담겼을 때 그때 그 느낌. 뭔가 음식이 이제 막 맛을 딱 완성한 그 순간, 딱 그 순간 찰나를 포착한 느낌. 오. 그게 넣고 아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냐 알아서.
2: 네.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맛있게 잘라가지고 제가 기다리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2: 네. 가 계세요.
0: 네.
3: 네. 임금님, 닦는 삼합은 이제 시작이옵니다. 쏟아낼 고기가 부들부들, 두툼한 수육고기를 보글보글보글 삶아주면 진한 김이 허공에 춤을 추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이 고기 빛깔 좀 봐줘. 한입 크기로 숨둥숨둥숨둥숨둥 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 군침이 싹 도는구나. 이것은 고소한 두부의 반상조합. 가자미 시켜올시다. 비법 양념 부득히 부어주고 빨간 고춧가루 넉넉히 부어주면 새콤달콤 꼬독꼬독한 강원도 별미 가자미 시켜. 이 삼합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두부이올시다. 보들보들한 두부를 숨덕숨덕 썰어 준비하고 냄비에 꽃게 한 마리, 1년 묵은 묵은지, 채소 한 움큼, 그리고 순두부가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것은 바로 순두부 전골이옵시다. 임금님, 강릉 삼합 밥상 대령!

0: 아하,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강릉하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초당순두, 가자미식혜, 수유, 두부전골. 아,
1: 맛있겠구나.
0: 어디 보자. 맛을 보도록 하겠다.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왜 그러는가? 김이? 아, 김이? 왕의 채통이지, 내가. 약조한 것은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삼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자, 어후후. 오, 자, 가자미 식혜를 올려주고.
2: 맛있겠죠?
0: 응? 어디 보자. 자, 자, 자. 자, 자.
2: 우리 PD 드디어 김이해 보는겨?
3: 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맛있었는가?
3: 아주 맛있었습니다.
0: 자네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아주 흡족했다네. 김이 안 시켜주니 저 서운한 건 저 화해하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4: 오케이.
0: 오케이. 나도 먹어봐야지. 싸서 고추도 살짝 올려서. 와우.
2: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소. 강릉 삼합이 입안에 잔치를 벌였구나.
0: 야, 두부의 고소한 맛과 수육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 그리고 가자미 식혜 오도독 오도독 소금에 절여서 만져서 맛의 조합을 딱 맞춰주는구나.
2: 맛있구나.
0: 자, 어디 보자. 내가 사실 말이지, 강릉 삼합 너무 맛있는데 내가 또 국물을 엄청 좋아하거든. 이 국물, 한국 사람 국물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응? 야, 두부전골, 이거 순두부전골 국물이 무슨 맛이 나는지. 아, 어, 깊다.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잠깐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꽃게가 들어가 있었네. 응? 꽃게의 깊은 맛이 국물에 딱 들어가니까, 야, 그냥 두부전골이 아니라 꽃게 육수 두부전골이네. 어? 야, 이러니까 깊은 맛이 더 나지. 응? 야, 한 번 더 먹어야 돼. 오, 야, 이. 아우, 아우, 야, 순두부가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입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면서 칼칼하면서, 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친구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뜨거. 아, 잠깐만. 아우, 삼합을 여기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 삼합을 한 번만 먹으면 안 되지. 강릉 삼합 감사합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맛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다 합인데? 어, 잠깐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딱 보니까 김치를 하셨어. 이게 맛집에 국물 있지 않습니까? 응? 김치를 직접 담는 집이 맛집이다. 아. 너는 내가 보기에 젓갈을 많이 안 넣었어.
2: 그렇지.
0: 김치 할 때 젓갈을 왜 넣는지 알아요? 물기. 숙성 속도를 빨리 하려고. 김치가 익는 걸 빨리 익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안 넣고 소굴 같은 데다가 오래 넣어놓으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 숙성되는 거거든. 나는 시간을 들여서 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숙성되게 한 김치야, 이거.
4: 젓갈 많이 안 들어갔어. 마지막 두부 먹어야겠다. 네. 수육은 남았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두부를 살짝 이렇게 얹어서 이쁘게 만들어야 맛도 좋아. 새우 한 명 올라가. 짜잔, 두 명 올라갔네. 마지막 두부 하지만 나에게는 신에겐 아직 순두부 전골이 있어옵니다. 다만 먹고 전골 순두부랑 전골 국물 마시고. 자, 이제 뭐 두부는 다 먹었고. 잠깐만. 내가 차만 먹느라고 이 수육 얘기를 못했는데 이 수육이 이 순두부랑 가자미식혜 사이에서 아주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육즙도 쫙 나오게 해주고 수육에 아주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주네. 야,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합으로만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야, 이거 단골만 있어도 그냥 밥 한 그릇 쏙 달리네. 두부전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2: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강릉에서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무아지경. 이것이 강릉의 맛 아니겠소?
5: 아니 전화 평소에도 잘 드시는지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3인분을 드실지는 몰랐네.
4: 에이, 무슨 3인분인가? 2인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평소에 두부를 좋아하다 보니 정신없이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그나저나 자네, 두부가 우리들한테 항상 익숙한 음식이지만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사실 아는가?
5: 당연히 모르죠.
4: 당연히 모르죠. 동의보감에 보면 두부는 위와 간을 보호하고 우라증을 가라앉혀준다고 나와요. 또 이 타박상 입었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이게 붙여주면은 찜질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두부가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두부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니까. 그리고 두부하면 또 뭔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이 리듬을 균형을 맞추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 명심하게.
6: 벌써?
4: 눈길이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장님.
2: 네.
4: 사장님 잠깐만.
2: 네. 네.
4: 자, 이쪽으로. 자, 사장님.
7: 네.
4: 아니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7: 순두부 전골은 네. 원래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전세 놨고 사막 같은 경우는 그 강릉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좀 맛있게 먹을 게 없을까 그렇게 기억을 남기려고 만들었죠. 네.
4: 야, 이게 순두부 전골이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확실히 깊어가지고요.
7: 순두부도 바닷물 간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꽃게도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이렇게 같이 넣으면 좀 시원하고 개운하지.
4: 그래서 약간 그 시원한 바다의 네. 맛 이런 느낌이 있었군요.
7: 네, 거기에다가 안에 보시면 묵은지가 이렇게 들었어요.
4: 네.
7: 이제 작년에 담근 묵은지를 땅속에서 꺼내서 이 전골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개운하고. 네.
4: 젓갈 별로 안 드시죠?
7: 그렇죠.
4: 이거 시간으로 숙성시킨 김치라고. 젓갈로 그 빨리 숙성시킨 그런 김치 아니야. 물론 젓갈이 들어갔다고 나쁜 김치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방식이 다르면 맛이 다르거든.
7: 젓갈로는 약간 뽀뽀한 맛이
4: 그렇죠,
7: 나는데.
4: 그렇죠. 맞네, 맞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아무튼 덕분에
7: 예.
4: 제가 이렇게 강릉까지 와가지고 조금 바닷바람 맞고
7: 예.
4: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예. 네 감사합니다.
4: 네.
7: 예.
4: 사실 강릉 이쪽은 뭐랄까 한양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부러운 곳이랄까. 자연의 풍광과 바람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또 또 허난설원과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의 호가 이제 초당인데 강릉의 초당 지역에 가면 정말 맛있는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방법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순두부가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당 순두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놔줄까? 이거 재정기획 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든든하게 먹었더니 잠깐만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맛있구나, 맛있어. 초당 순두부 맛있어. 오,
2: 오, 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4: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그 기력부가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오, 이거야 이거라고.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1: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2: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3: 한 번에 빠져갑니다.
1: 26도로 걸어선 거
4: 전략을 전략적으로

0: 환영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예? 국악의 날 지정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 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10대 안막의 규념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1: 네.
0: 긴장감이 싹 돌아요.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예지요.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네. 남해군 편에서 수상을 차지하면서 네?
1: 네.
0: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1: 네.
0: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1: 네.
0: 전국노래자랑 연말 왕중왕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네. 돼야 되니까.
1: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0: 네.
1: 내일은 리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0: 네.
1: 네, 기세는 좋았으나
0: 네.
1: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1: 네.
0: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1: 네.
0: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1: 네.
0: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1타 강사인 수학 강사의 정승재를 찾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네.
0: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1: 네.
0: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네. 네.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 네.
0: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1: 네.
0: 연습을 1000번 이상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러게요.
3: 올라든가
0: 노래 앞에 장소 없지요.
1: 네.
0: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1: 네.
0: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1: 네.
0: 진짜 갈지 안 갈지
1: 네.
0: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네.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1: 네.
0: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1: 네.
0: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결혼 안 되지.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엄마
0: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된답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1: 아니,
0: 네.
1: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네.
1: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0: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1: 아, 오버. 알았다, 오버.
0: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1: 아, 오버. 알았다, 오버.
0: 네.
1: 썰렁하지요? 네.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알았다, 오버.
0: 네.
1: 이 고영렬 팔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2: 한 소절만?
0: 네. 말해도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2: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서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거기까지.
0: 와. 오. 와.
1: 내공이
0: 네. 진짜 뭔가 달라요.
1: 왜 왜?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만.
0: 네. 오. 너무 기대돼요. 진짜
1: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0: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예. 아,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1: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0: 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죠.
1: 분분합니다만은 네. 이제 고영렬 5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감사할 따름이지요.
0: 네. 네? 근데 저 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여,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네,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0: 와! 오, 저렇는데요?
1: 연습.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0: 네.
1: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오단 말이죠?
0: 네. 10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1: 네. 아, 그런 식으로.
0: 고영렬 오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1: 고영렬
0: 있어요.
1: 고영렬 오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오단과 한동근 오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오단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0: 양손잡인가요?
1: 그걸 첫수로. 와! 성공!
0: 와!
1: 멋진 수입니다.
0: 네.
1: 야, 상당히 먼 거리에.
0: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1: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도 모르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0: 네. 네.
1: 반격이 났었어. 장군봉구로 하면 됩니다.
0: 네.
1: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0: 네.
1: 내가 갈 길로
0: 네.
1: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0: 네.
1: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0: 네.
1: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4: 네.
0: 네. 아쉽게
1: 수가 나왔습니다.
0: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1: 두 대국자. 고영렬 5단은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0: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2점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0: 아, 맞네요. 네. 아.
1: 자, 또 손을 푸는 고용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0: 와. 이야,
1: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0: 우와.
1: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0: 아.
1: 와!
0: 아.
1: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0: 네.
1: 네. 네. 미칠 거 없다.
0: 네, 같이 떨어졌지만.
1: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1: 앞서고 있지요. 네. 어, 잘 풀리고 있어요.
0: 네.
1: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네. 아래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0: 와,
1: 꽥수가 나왔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네.
1: 꽥만 지금 두 번.
0: 네.
1: 꽥꽥.
0: 네.
1: 오리인가요? 오리 꽥꽥.
0: 네. 네.
1: 어.
0: 아.
1: 자, 네. 고용료로다 대단합니다. 네. 오른손은 왼손 자유자재.
0: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1: 아유,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0: 네.
1: 야.
0: 와. 근데 또 이,
1: 네, 어,
0: 오, 시계까지. 아, 네. 아, 시계가 아니네요.
1: 시계가 아닙니다.
0: 팔찌를. 네. 불렀어요.
1: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0: 네. 팔찌를 불렀습니다.
1: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훌륭한 5단 대단합니다!
0: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1: 네.
0: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1: 결혼 발표?
0: 네.
1: 예.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0: 네, 지금 야. 아주 기분이 좋죠.
1: 네, 너무 좋죠.
0: 뜻있는데
1: 네.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0: 네.
1: 야,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
0: 그러니까요.
1: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진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너무 부러워요.
1: 예. 네.
0: 와. 여유가 넘쳐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1: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0: 침착하게.
1: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아, 이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0: 네.
1: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근데 또 모릅니다.
1: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0: 네.
1: 지금 고용료보다는
0: 아, 1번발.
1: 네.
0: 이...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0: 네.
1: 그리고 하동건 5단은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0: 아...
1: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0: 근데 또 모르잖아요.
1: 모르죠.
0: 그쵸? 네.
1: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모든 경기는 역전.
0: 맞아요.
1: 어. 자, 네.
0: 네.
1: 어, 본인이 오. 침착하게. 오.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0: 오,
1: 그 멀리서.
0: 우와, 너무 깔끔해요. 우와.
1: 우와, 저 멀리서.
0: 와.
1: 눈 깜짝할 사이에.
0: 진짜.
1: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아, 고영렬 5단.
1: 네, 하동근 5단도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세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진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0: 그렇습니다.
1: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네. 아직까지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1: 네, 있었죠. 맞아요.
0: 네,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1: 네.
0: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사에.
0: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오, 맞아요.
0: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아,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그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5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네.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1: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1: 네. 네.
0: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1: 오.
0: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해.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알도 잘 까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0: 음수타진.
1: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노에게 넘어긴다.
1: 네.
0: 어떻게 처리를 할래?
1: 네.
0: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1: 네.
0: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1: 네. 네.
0: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0: 2차전은
1: 담배 회사 그 네. 정규 직기를 들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훈 5단 네?
0: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1: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영열 5단입니다.
0: 네.
1: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0: 와!
1: 깔끔합니다.
0: 진짜 깔끔해요.
1: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0: 네.
1: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0: 네.
1: 손이 풀렸어.
0: 네.
1: 하동근 네. 5단입니다.
0: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네.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네!
0: 같이.
1: 네.
0: 네. 떨어졌어요. 네.
1: 네.
0: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특과실이 없는. 네. 네.
0: 이 하동근 5단에게는요. 네. 그 짭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스타 GD.
0: 네.
1: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0: 네.
1: GD하고 비슷한
0: 디자인. 오늘도 되게 화려해요.
1: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0: 모던단이 이제 나타나면은 오 지디 아니네 짝이네 해서 짝 지디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 듣는 거지.
1: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렬보다는 상의는 100, 네. 하의는
1: 바둑알, 네, 네 알까기에 맞춰서
0: 컨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네. 어, 준비된 고영렬보다.
1: 네.
0: 아, 왼손 오른손 체유자재. 와, 어, 이번에는. 서로
1: 네. 네. 알 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네.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최종
1: 지금.
0: 결과는 네. 두고 보자 이거죠.
1: 네. 네.
0: 그래. 오, 지금 막상막합니다.
1: 네, 진짜 예측할 오,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1: 네. 네.
0: 아, 저걸 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저거를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네.
0: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 짓을 다 저는 이제 골퍼들이 네. 바람 방향 보려고 네.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와! 구단이 들어왔어요. 와! 되는 날입니다.
1: 와!
0: 이렇게 좀 역전.
1: 네, 위험했어요.
0: 구단 지금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0: 이야. 와.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렬 5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근데 아주.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렬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정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곳이고
1: 네.
0: 고영렬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아. 이제 루틴이죠.
1: 네.
0: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렬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와!
0: 네, 이 탱딩이 나왔나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아리.
0: 와, 탄수미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렬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1: 네.
0: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네.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하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입니다. 네. 1타 2득.
1: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1: 네.
0: 아,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공개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은 이제... 고영렬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 봐요.
0: 네, 몇 편 본 거 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아!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아,
2: 잘했어요. 진짜
3: 잘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됐어.
4: 저희까지 인정하셨고.
1: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악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4: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4: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 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치고 팬놀이하며 놀아보세요.

올해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는 바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아직 아주 작은 씨앗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씨앗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이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한 하나의 도둠이 되기를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완성보다는 성장을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민요와 정가 전공 학생들이 준비한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움에서 시작된 마음이 설렘을 지나 삶을 품는 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앞선 관악 학생들의 공연이 힘찬 바람처럼 오늘 공연장의 분위기를 열어주었다면 이번 무대는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민요와 정관화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다음 공연 성악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0: 그리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무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2: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1: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부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0: 피고인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모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천만 동포에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

밖에 없겠지. 남은 탑 땅에서. 하지만 그곳은

자, 어느덧 공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관악을 시작으로 하여 성악, 무용, 음악연극, 그리고 방금 감상하신 현악공연까지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라는 이번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를 표현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만나보실 공연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전공 친구들이 함께 준비한 창극 춘향 어사출도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쑥대머리와 어사출도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춘향의 절절한 마음과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한 순간을 학생들만의 해석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소리와 깊은 감동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극이 끝난 뒤에는 오늘 민족예술대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타학년이 점입가경 개인놀이가 진행됩니다. 웃다리 농악을 바탕으로 한 신명나는 장단과 개인놀이가 어우러져 공연의 마지막을 힘차고 흥겹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무대 창극 어사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야야흐로 5월 5일 단오날이라 하더라. 광활로 구경 나온 구관자재 이몽룡이가
1: 그래 타는 춘향무냥 문안 늑시 빠져부른 백년 가약을 맺어부러 수다게
0: 천지 신명께 맹세하고 청을 겁나게 드렸는디 드렸는디
2: 아씨 공룡아
0: 아씨 아따 가련하구만 한양 올라가시는 아버지 땜시 이별 행차가 허벌나게 바빠져버렸던께 지환 하나 거울 하나에 눈물로 기약을 남기고 생이별을 해버렸구나
3: 춘향아
4: 도련님
3: 춘향아
4: 도련님
0: 그 뒤로 내려온 신관사또 변학도락하는 이놈을 우와 백성들을 위한 일은 저 뒤에 던져놓고
5: 어디 보자 숙이거라
6: 사또
0: 이뭔 저 허생만 억수로 깊은지라
6: 춘향이를 얼른 불러 빼질로 수청을 강요했단께요
7: 춘향 동지는 일편단심 두남군을 섬길 수 없다 허미여 옥중 고초를 달게 마주 달

0: 목숨이 경각이오잉.
1: 도련님.
2: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3: 아이고,
4: 거기 뭐 있어요?
3: 아이고,
4: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갈게요.
1: 진짜.

0: 다들 이리 자리하여 주시니 고맙소. 잘 즐기다. 아, 가하시지요.
1: 오냐 오냐.
2: 오메.
1: 거 백은어인 일로 이리 오셨는가?
0: 사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내 일이 왔으니 나도 술상 하나 차려주시오.
1: 여보시오 본관 양반, 저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로 허나 필시 양반이 분명하니 거 관장된 우리가 양반 대접을 아니하면 그 누가 하오리까? 그 말석에 자를 주어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0: 그러시다니 운공 뜻대로 하시오. 예, 갑니다요. 여보시오 곡성.
1: 아이, 나 말이오? 난 또 어찌하시오?
0: 이리 기름진 안주를 앞에 두고 권주가 없이는 술을 못 먹으니 나도 권주가 한 자리 불러주면 그 참으로 좋으련만.
1: 그리하시오. 여봐라 주야, 저 양반께 권주가 한 자리 불러드려라. 참 별거린다 보겠네. 간밤꿈에 팥짝을 쓰고 이 벼락을 맞아 보이더니 오메 별놈의 꼬락선이를 다 먹었어. 태극

0: 그 모양 그 꼬리 애썰 착성
1: 꽉 온몸이 좌석에 요란하게 만드는구만.
2: 자자자 우리 근업 관장들이 모여 노는 좌석에 이 글이 없어 무면이 우리 그란 수식 지음이 어떻겠소?
3: 그건 좋은 말씀이요. 만일 문자대로 못 짓는 자 있으면 네, 쫓읍시다. 문자는 본관 영감이 내시지요.
2: 그래, 문자라. 기름 콕!
4: 기름 콕!
2: 높은

0: 부모님 덕에 천자권이나 읽었으니 그란 수 짓겠소.
1: 시까지 이게 무슨 그란? 저 양반께 지필형 가져다 드려라.

0: 이리 신세를 져서 미안하오. 아무쪼록 모두들 육체 평안 하십시다.
1: 금술동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로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으로 맹그릇인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2: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소리가 높다. 이글 속에 벼락벼락
3: 임마 지는 마는 공원이 들썩들썩
2: 남자 닮았어 나것도 닮았어
3: 합성이 뒤물때 본무술이 강창색 진율 감세 착하게 수호 행경이 성명을 보한 연후 상호양부를

각각 죄인은 경중을 헤아려 엄중히 처결할 것이다. 옥죄인 춘향을 올려라. 네가 본관 수청은 거역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 사또 수청도 거역할 것이냐?

내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서방님?

0: 그때는 어느 때냐?
1: 팔지고
0: 춘삼월 하시절이라.
2: 팔지고야.
0: 꽃은 피어 절로지고 잎은 피어 만발할 적에 이곳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외지를 메고 어찌저찌 올라왔으니 한번 나가 보는데 화령당당 정쿵 붙여놓고 하는 것이었다. 정쿵 정정쿵.

0: 이렇게 끌어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저기까지 훑어나가 보낸대.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관객분들께서 장구 소리에 맞춰가지고 박씨를 쳐주시면은 제가 마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한 시간!

0: 동작이 단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이 예술제를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지.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고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네. 이런 말을 할 때는 박수를 쬐까 치셔도 됩니다.
1: 아, 잘한다.
0: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다가 온갖 행복을 빵빵 한번 자 보낸대. 참 열었던 것이었다.

0: 개름다울 때
1: 홍황새가 한 마리 날아 흐른디 어떻게 날아드는 거 하니
0: 꼭 이렇게 날아드는 것이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딱히 애한 모습도
1: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2: 시작! 하나, 아, 둘, 셋, 엔, 넷, 넷!
0: 가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2번, 3번, 얼, 4번.
2: 2번, 3번.
3: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돼.
2: 선수 오른손 하나, 아.
1: 한국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3: 올리고 감고 해볼까?
0: 네, 돌아.
1: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4: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1: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해가 가장 일찍 뜨는 바다. 동해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바다. 그 바다 어디쯤에 방파제인데요. 엄청난 분이 저를 맞아줍니다. 방파제 저쪽 끝. 고래인데요. 방파제로 올라온 귀신 고래. 사실은 등대입니다.
1: 네, 고래 등대 정말 높고 우람한데요. 마치 이 동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같습니다.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울산을 찾았는데요. 울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동차,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조선소, 이런 산업도시가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요, 뜻밖의 울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울산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조금은 낯설고 그래서 더욱 반가운 울산을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의 신명 해변입니다. 풍광도 풍광이지만 독특한 바다 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몽돌 해변인데요. 파도와 몽돌이 만들어내는 소리 다채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해변 위로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몽돌은 얼마나 많은 파도와 만났을까요?
1: 이 소리 하나하나가 먼 바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의 소리. 여기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먼 동경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오케스트라입니다.
0: 오묘한 자연의 오케스트라. 마음을 씻어봅니다. 뜻밖의 울산. 또 다른 얼굴을 만나봅니다. 강동화암 주상절리. 20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식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바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별, 지구의 나이 고작 40여억 년. 그동안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것 중에 어느 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1: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파도가 빚고 시간이 새겨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 그야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0: 아름다운 동해. 당연히 삶의 터전입니다. 동해가 내준 넉넉한 선물, 그야말로 싱싱함이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거래가 끝나는 이 녀석들. 동해의 진객이자 진미, 가점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인데요. 긴 담장을 장식한 벽화들. 해삼, 물고기, 문어, 문패가 참 재밌죠.
1: 귀여워. 이렇게 귀엽죠.
0: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우가해양 레저 체험마을.
1: 바다다.
0: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해녀입니다. 네, 이곳은 해녀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녀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이리 이렇게 닦아 들어가면 안개도 안 끼고.
1: 속으로 쓱쓱 물 안경을 닦은 다음 서슴없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로지 맨몸으로 해야 하는 물질.

바다 밑바닥, 호미 하나로 속살을 헤집어야 하는 물질. 여기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끝없는 자맥질. 바다와 자신의 숨을 겨루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게 물에 가면 욕심을 안 내야 되거든요. 내 숨을 다 쓰고 올라와야지. 숨 그거 참고 한 마리 더 잡으려다 사고 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 바다 일은.
1: 해녀 경력 40년이 넘었다는 김춘자 씨. 젊은 시절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들한테서 물질을 배웠다는데요. 그것이 평생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0: 살아도 다 파도치 먹고 보랑차 가고 해삼 다 들어갖고 없네.
1: 여느 날보다는 못하지만 성게, 소라 등등 골고루 건져냈습니다. 아직 물에서 나오기 전에 성게 한 마리를 열어보는데요. 와, 실하게 속이 꽉 찬 성게, 참성게라고 합니다.
0: 이건 자라가 다 우리는 안 잡는 거라.
2: 어머니,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멀리서 오셨네.
2: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고향이세요?
0: 네. 예.
2: 아, 나고 자란 결혼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여기서?
0: 결혼은 제가 멀리 가겠는데 네. 여기 왔어.
2: 다시 오셔서. 아, 그럼 어머님 물질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0: 42년.
2: 42년. 와, 꽤 오래 하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물질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주 해녀 할머니가 그 와가 계시는데 한 마을에
2: 예.
0: 내보고 세대가 놀지 말고 내 딸을 한번 가보자 해가 그래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2: 아니, 근데 처음부터 쉽진 않았잖아요.
0: 근데 바닷가에 살고 하니까 수영은 기본적으로 할
2: 수 있는데
0: 아니까 그래 가가 처음에 이렇게 무태 앉아가 이제 오목가사리 그거
2: 네네.
0: 물안경도 이렇게 낄 줄 몰라고 손을 쥐고
2: 어머.
0: 이렇게
2: 처음에는 아니 위험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위험하지는 않네. 물이 차가울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 냉수대가 오면 온도가 16도 15도 물 온도가 그래 되면 잠깐 들어가가 있어도 이 손발이 얼어.
2: 여름에도
0: 여름이 그래.
2: 여름에 그래요?
0: 겨울에는 따뜻하고 반대로,
2: 아, 반대로.
0: 여름에는 냉수대가 오면 차가워서
2: 아,
0: 해녀들이 들어가는 걸 끓이지.
2: 그럼 예전에 비해서 바다도 변화됐죠?
0: 변하지.
2: 어때요?
0: 예전에는 여기 다 뭐 그 석화 있잖아요.
2: 네네.
0: 굴.
2: 네.
0: 굴이 이만큼 했어.
2: 오.
0: 그랬고 지금 뭐야 섭, 열압.
2: 자연홍합.
0: 자연홍합이 이랬어.
2: 이렇게 커서.
0: 그런 게 다 없어졌어.
2: 아.
0: 멍게도 여기에 나가면 장미꽃처럼 그렇게 바위에 그래 붙어 있었거든.
2: 그럼 어머님이 잡으신 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0: 네, 먹어볼 수 있어.
2: 오, 그래요?
0: 갑시다, 집에.
2: 어머님, 네네.
0: 집에.
2: 싹 가시죠. 예. 어머님 먼저.
0: 전에는 해녀가 20명 넘었어.
2: 그 지금은 그렇게 없죠.
0: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이고.
1: 어머니의 집인데요.
0: 40 넘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시고.
1: 미역도 하시나 봅니다.
0: 그렇죠. 요즘은 다. 미역 채채가 와서 건조하는 건조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1: 김춘자 씨가 공개하는 보물창고인데요. 우와, 정말 미역이네요.
0: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굴로.

0: 검은 윤기가 흐르는 긴 미역다발. 이런 미역 보신 적 있어요?
1: 채채가 하루에 한 500kg 정도 돼가 와요. 그럼 기는 기대로 가고 요거 미역은 미역대로 그 해갖고 고래 넣는 거예요.
0: 잘 건조한 돌미역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네요.
1: 기이거는 요래 하나하나 뜨다가 요렇게 뜨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요렇게 좀 무치면 맛이 있어요.
0: 울산의 돌미역. 어찌 그 맛을 안 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도 없다고 합니다. 돌미역에 성게를 푸짐하게 넣고 잘 끓여내면 성게 돌미역국 끝입니다.
1: 이거 미역기.
2: 미역기.
1: 이거 꿀소라.
2: 꿀소라.
0: 각종 해초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그리고 성게 미역국 잘 차려진 한 상입니다.
2: 우와, 보이세요? 없어요. 와, 진짜 부드럽고 이 미역도 아주 이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데 성게 이게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죠? 네. 이야, 이 귀한 걸 먹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1: 그렇지, 신선도가 있지.
2: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오래 갔다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네.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와,
1: 보물 같은 존재지.
2: 보물 같은 존재.
1: 욕심 안 내고. 이게 미역돌이 네.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돌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확 이게 아니라 잘 보존을 해야 그 다음 후손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 이 손에서 여기 다녀오신 분의 건강을 어머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0: 한번 시작했던 물질. 끝내 그 바다를 떠나지 않았더랍니다. 그 오랜 세월 무엇이 좋았을까요?
1: 잘했다 생각할 때는 내가 벌어서 형제들하고 나누고 이제 이웃에도 누가 오면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줄 수 있는 사람 다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푸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0: 바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가마을.
2: 이렇게
3: 어깨 하나씩.
2: 아,
3: 이게 닭이는 작게.
0: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2: 네네.
3: 자, 이제 출발합니다.
2: 네.
0: 자. 구명조끼 꼭 챙겨 입고 나선 카누 체험. 노젓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격 체험.
4: 우리 아이들이 더 시원해요.
0: 초보인 저의 노질에도 생각보다 카누가 잘 나갔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제 뒤에 계신 숙달된 조견인 덕분이지요.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자유로웠습니다.
4: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파도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수심도 생각보다 여기는 깊지 않다고 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제가 탔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요. 바람도 살랑살랑이고요. 우가 어촌 체험마을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오정혜입니다. 만세!
0: 정말로 만세 소리 절로 나오는 체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요.

0: 네, 어쩌면 오늘의 울산은 역사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의 철 문화 유적지인데요. 울산은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철의 역사가 오늘날 산업도시 울산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울산 철의 역사,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 세종실록 지리지에 달천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달천철장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철이 나오는데 1년에 세공으로 1년에 12,50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는 20개의 철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2,500근이라는 세금은 가장 많은 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달천철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제일 큰 광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철을 만드는 전통 기술을 쇠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옛 쇠불이 유적을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철을 다루었던 옛 사람들의 기술, 그 흔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DNA가 있는 걸까요? 철을 생산하고 다루던 옛 터를 가진 울산. 이제는 거대한 철의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1: 울산이 지금 그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으로 해서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기반에는 이 달천철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달천철장의 철을 이용해가지고 뭐 철광산, 철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0: 이제 울산이 낳은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봅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와 역사 앞에 우뚝 섰던 인물,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입니다. 1884년 울산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진 열사. 그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독립운동가 최준의 처남이기도 했는데요. 강도를 위장해 최준에게서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것이지요.
2: 만주라든지 우리 해외 그 독립운동 단체에 군자금을 갖다 지원하기 위한 국내에서 설립한 단체가 바로 우리 강북회인데 그 강북회의 주 정심이 뭐냐 하면 상덕태 상해하고 안동여관 등 이렇게 일본의 그 일경에 눈을 피한 여러 가지 그 상점과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이상 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거점을 총 책임지는 사령이 바로 박상진 의사였죠.
0: 일제의 우편 마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던 박상진 의사.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2: 만주의 공관학교라든지 그리고 해외의 여러 그 독립단체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일파라든지 일제 그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살해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던 분이죠.
0: 판사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박상진 의사. 그러나 그는 그 꽃길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투옥돼 마지막에는 3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는데요. 의사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0: 향년 38세로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박상진 의사. 뜨거웠던 그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구름. 울산의 하늘이 이리도 예쁜데요. 그 구름 아래 또 하나 뜻밖의 울산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목장, 그것도 양떼 목장입니다. 목장으로 향하는 길.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런 풍경을 두고 목가적이라고 했던가요?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1: 와, 산 정상에서 만난 정말 반가운 동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양입니다. 아니, 바다하고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에 이렇게 푸른 초원과 양이라니요. 정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어요. 어떡해.
0: 이 친구들 저한테는 관심이 1도 없네요.
1: 응? 맛있어? 어,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 목장이 주인 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2: 아, 먼 길 오셨네요.
1: 아, 그게 진짜 먼 길이에요. 이 산 정상에, 예. 그것도 울산에, 예. 상상도 못했어요.
2: 울산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래요?
2: 울산에 30년 있었는데, 예. 목장이 있는 줄 몰랐다.
1: 그러니까요.
2: 대관령 안 가도 되겠다.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 말씀하세요.
0: 마치 울산의 보석처럼 숨어있는 이 목장.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2: 저는 10년 전에 와서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너무
2: 바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네네.
2: 그게 그 좀 반해서 한번 여기서 뭔가 한번 우산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저는 양떼 목장 컨셉을 딱 맞춰서 그렇게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컨셉 자체가 틀렸던 거죠.
1: 네. 아니, 저도 울산에 공연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산 정상에서 양떼 목장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요.
2: 아,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알죠.
1: 오늘 하늘 그래도 같아요.
2: 오늘 그래도 근데 저기 방어진에 배도 보이고 하지만은,
1: 예.
2: 네. 네,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언뜻 하나씩 보이면 이제 애기들이 와서, 네. 하는 말이, 네. 아주 기가 막힐 말이죠. 하늘에 배가 떠 있네. 아, 네. 아, 표현이 기가 막혀요.
1: 오, 네. 애들이 솔직하니까.
2: 네.
0: 저 멀리로 바다를 두고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목장. 그런데 이곳에는 이 목장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원래 24마리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 좀 팔려가고도 이런 애들, 털 있는 애들 있으면서 좀 덩치 작은 애들은 원래 태어난 애들이고요.
3: 네. 네.
2: 그다음에 또 약간 큰 애들은 이제 2년차, 3년차 여기 있는 애들. 다른 양떼 목장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다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먹이 주기 하지. 아, 이렇게 풀어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 100% 풀어놓고 하고. 그다음에 양떼 목장 좀 다녀보신 분들은 양꼬리 있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꼬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장에는 뭐 관리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뒤에 꼬리를

0: 줄 묶어서 태어나면 한 일주일만에 잘라버리는데,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냥, 저는 그냥 놔둡니다.
1: 네. 김훈 대표의 네.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 녀석들. 이 정도면 양들에게는 천국이겠지요. 이 목장을 일군 김훈 대표. 대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며 네 개 학과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목장을 열기 전에는 11년 동안 한옥을 짓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목장 일이라는 것이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걸요. 말 못하는 동물, 제때 먹이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우리가 양 개체수가 한 7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우리가 초지가 이만큼 넓어도 한 30마리 정도면 적당한데 한 마리가 필요한 초지가 한 양 한 마리당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000평. 예. 근데 지금 해마다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해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0마리 되다 보니까 풀이 감당이 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지금 7, 8월이 교미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교미해서 6개월 가임기간 거쳐서 또 1월에서 3월 사이 새끼 놓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사료도 좀 주고 풀도 주고 다른데 뭐 순두부집에서 비지 같은 것도 얻어가 주고 다양하게 에너지 공급을 주지 않으면 양들이 영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자, 얘들아 이리 와.
0: 네.
2: 야, 어떻게
1: 그래서 제가 영양 보충에 나섰습니다.
2: 무서워. 엄마! 어때? 어디다 던져?
0: 바닥에 하나씩 뿌리세요.
2: 어떡해, 어떡해, 나 무서워. 저.
1: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2: 사장님! 나 무서워요. 어서.
1: 결국 녀석들의 넘치는 식욕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0: 10년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잡았던 그 컨셉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이 우선 치유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손님만 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좀 느긋하게 즐기고 빡빡하게 시간 돌아가지 않고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저는 머물기를 원해요.
3: 미안해, 없어서.
1: 없다고. 한바탕 소동이 끝났는데도 없어. 녀석들은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3: 아까 뿌렸어. 저기다 뿌렸어. 제 옷 색깔이 당근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당근을 줬던 냄새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냄새는 나는데 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네.
1: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오래 머물수록 좋은 것. 느린 시간 속에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울산의 또 다른 풍경, 양떼목장의 여유였습니다. 이제 바람을 따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봅니다. 유려한 디자인의 연포 전망대. 이곳에 서면 울산의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도시까지 한 품에 안.

0: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친근한 울산의 얼굴이 펼쳐지는데요. 얼음을 뒤집어 쓴 생선들이 육지로 오릅니다. 울산 앞바다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주는군요. 싱싱한 활어들이 뱃전에 생기를 더하는데요. 이들은 물차에 실려 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울산의 바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활어 직판장입니다. 가히 수산물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아는 생선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1: 이거 봐, 이거 봐요.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1: 옛날에 똑같네요.
3: 아이고, 아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2: 아, 한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7년 정도?
3: 17년 정도? 여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2: 네.
3: 아, 다 나고 자라기를, 그리고 남편분도 여기서 만나시고?
2: 네.
3: 아, 그러셨구나. 네. 이거 다 이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동해에서?
2: 아니에요. 여기서 잡은 거는 가자미.
3: 가자미.
2: 도다리.
3: 도다리.
2: 저기, 가오리.
3: 가오리.
2: 네.
3: 가자미, 도다리, 가오리. 그렇죠. 아, 김이 엄청 좋아. 저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이 농어라고 네. 해서요. 농어로 한번. 네. 예. 제가 보기엔 다 똑같네.
2: 그렇죠.
3: 이거 넣고, 이거.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예전에는 그 고장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관광객분들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제철 맞아서 나온 친구가 난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농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0: 전국 각지에서 온 질 좋은 생선들. 이곳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른 횟감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1: 농어, 가을 농어 캐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겁니다.
0: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칼질이 가히 장인의 반열입니다. 이렇게 접시 위에 농어꽃이 피었습니다.
3: 이 친구 좀 전에 확 푸드 뜯던 농어 맞죠?
2: 농어.
3: 와, 아니 근데 아버님이 서신 거예요?
2: 네.
3: 이 칼질은 한석봉 어머님이 서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쓰셨다. 그리고 이거는?
2: 요거는 저희 이제 여기서 판매하고 네. 있는 것 중에 이제 해물 전복.
3: 전복.
2: 요거는 자연산 돌멍게.
3: 우와.
2: 요거는 소라.
3: 소라.
2: 요거는 자연산, 그냥 자연산 멍게.
3: 멍게.
2: 자연산 멍게. 요거는 자연산 돌홍합.
3: 홍합, 돌홍합.
2: 우와. 네.
3: 이건
2: 새우. 요거는 벚굴. 벚굴이라고.
3: 아, 벚굴. 엄청 큰 거.
2: 큰 거. 예. 아. 그거예요. 요거를.
3: 여기다 초장에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2: 엄청. 담백하고요,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역시 진짜 선도가 정말 다르네요. 자연산 이거 돌 멍게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3: 예, 그렇죠.
2: 이것도 그렇고 해녀분들이 주로 이렇게 네, 채취를 네, 많이 네. 하시는 네. 거죠. 이거는
3: 해녀가. 예. 네.
2: 요거 뿔소라죠?
3: 예, 네, 그건 뿔소라.
2: 한번 먹어볼게요. 뿔소라. 어떡하죠?
3: 오독오독. 식감도 좋지만 바다 향을 품고 있어서 그 향기와 시각적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 바다 안에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살아보시니까.
2: 아, 그러니까
3: 너무 많아.
2: 뭐라고 해야 할지 마음이 이렇게 팍 트인다고 해야 하나?
3: 편안함.
2: 네, 편안함. 그 뭐 고향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겠죠.
3: 그러게요. 저는 울산의 물 빛깔이 너무 예뻐요.
2: 그렇죠. 네,
3: 그래서 물 빛깔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모습을 울산 시민분들이 이 표정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2: 감사합니다.

0: 매미소리 요란한 이곳 울산이 감추고 있는 숨은 명소인데요. 울산 북구의 연암 정원입니다. 연암 정원 이름에서 짐작하셨죠. 이곳의 주인공은 연꽃입니다. 원래 이곳은 버려진 습지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름 한철 이렇게 예쁘고 신비롭기까지 한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암 정원을 품고 있는 원연암 마을인데요. 마을의 벽화들 온통 연꽃 연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마을이 도심 한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발의 바람이 피해갔을까요? 마을은 이렇게 옛 시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오랜 마을의 토박이 어른을 한 분 만났는데요.
1: 이 집도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그 외국 사람들이 살아요. 자식들이 나오고
0: 그야말로 마을의 산 증인입니다.
1: 여기 집이 저희 집인데 여기 이제 큰 채고 큰 채인데요. 그게가 저희 군대에 가기 전에 66년도 집을 새로 지었는 집이라요. 옛날에 초가집이 이래대가 지었는 집이고 요 집은 거의 사랑채 아버지가 요 사랑채로 계시고 그다음에 소음 마구가이고 그다음에 요 옆에 상하인데 요 창고가 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
0: 옛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 우리 마을 뭐 자랑이라 하는 거는 뭐 여기요 공기 좋고 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요 바다고 논

0: 게자고 이거는 나무질 게장이 거의 살기 좋은 동네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 거기가 지기지고 여기 거대 뭐 나무하고 있는데 어른들 그 할 때 소 무게고 소 풀비고.
1: 그야말로 추억과 기억이 서린 마을입니다.
0: 이 나무 잘 생겼죠.
1: 어르신이 소개하는 나무 한 그루. 오래된 팽나무인데요. 그 모습이 참 당당하고 장합니다.
0: 한 100이 한 20년 됐어요. 어릴 때 뭐 여기 와가 나무에 올라가가 놀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여기 이제 열매가 열어가 열매가 되게 달아요. 그걸 따먹고 그 나무 가지에서 이래 올라가고 막 저래 올라가고 많이 놀았어요.
1: 나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요. 세월은 사람만 데려왔나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 어려운 공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 풍경 속에 저를 내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와, 좋다.
1: 풍경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2: 연분홍

0: 속의 자연 정원, 뜻밖의 울산이었습니다.
1: 오늘 울산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정말 다양한

봅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연꽃처럼 울산의 또 다른 모습은 저마다 다른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묘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의 울산 여행이 딱 그랬습니다. 무한히 아름답고 더없이 따뜻했던 울산과 울산 사람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울산아, 고마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0: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를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3: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0: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3: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0: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3: 봉황이요?
0: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4: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3: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그걸 이제야 알았어.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담으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 세.
1: 오케이.
0: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예, 네, 같이 하니까 좀.

추절이라. 우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안이 동절이냐. 그런 좋은 풍요정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노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장을 만났으니 어디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승리와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0: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0: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2: 불러라!
0: 너무 좋은데요?

0: 꽃 피웠다 춘풍을 펼쳐 원사는 암 아픈 사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코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5: 네.
4: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6: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7: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6: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준영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임재우씨요?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준영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돌아본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3: 저 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소신 쪽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돌아보자꾸나.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6: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3: 시구!
5: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1: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5: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3: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2: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3: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3: 정녕 그렇단 말이오?
2: 예, 전하.
3: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2: 예?
3: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6: 예, 좋습니다.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2: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3: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가족들한테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눈 다 챙겼어요?
2: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3: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4: 네! 우리도 아빠!
5: 김팔옷과 장화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6: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7: 오케이!
8: 알겠습니다.

장군과 왜군들이 행주산성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안악들을 모아 행주산성으로 갔다네. 배도 마음도 고프면 못 써. 든든하게 채워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내 살던 1592년도엔 임진왜란으로 나라에 먹을 게 없었지. 왜군들이 쳐들어온 조선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은 사람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들은 무슨 살 힘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을 위해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지. 그리운 사람들, 아까운 목숨들,

산호 조려 빛

둘.

오느냐 저기로 가 소중남 북해상 편지 천튼 기록이냐 도화동을 가고 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전은 편지장 전하여라 편지를 쓰랴 할지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

보자기로구나.

그리운 목숨들을 생각하며 슬픔을 씻어냈더니 기운이 좀 났네 그리여. 안녕들 하시오. 이 나를 찾아왔으니 이 배불리 보내야 하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로 이 마음의 배, 생각의 배를 좀 채워드리리다. 아, 당시 전쟁 중이라 조선에 있던 왜군들은 식량이 끊겨 굶주리고 있었다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 쫄쫄 굶는 왜군들이라 그때 내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지. 이 할미가 바가지에 쌀을 담아가지고 이 창릉천을 지나갈 때였지. 그때 한 왜군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어? 웬 쌀이냐? 하고 묻기에 나는 북한산을 가리키며 저기 저곳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 쌀을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지. 그때 마침 창릉천 물이 희뿌옇게 흐르고 있었거든. 보십시오, 쌀 씻은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이 희뿌옇지 않습니까? 그러자 왜군들은 배가 고프니 쌀뜬 물이라도 마시자 하며 그 물을 허겁지겁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지. 그러나 그 물은 석회가루를 탄 물이었던 것. 우리 군인들과 미리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지나갈 때 창릉천에다가 이 석회가루를 뿌리도록 한 것이었어. 그러니 그 물을 마신 왜군들은 배를 부여잡고 떼구르르르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군대는 아주 손쉽게 왜군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지. 이쯤에서 뭐가 나와야 돼? 어때? 이 할미의 지혜가

가진 것이 많다면 이 나누라고 주신 뜻이 아니겠는가? 이 내 혼자만 배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 뒤로도 권율 장군과 왜군들이 행주산성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안악들을 모아 행주산성으로 갔다네. 가서 이 밥을 나르며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도두는데, 아니 글쎄 무기가 떨어졌다는 게 아닌가? 네, 밥만 나르고 있을 수 없지. 가서 돌을 나르면서 무기가 떨어져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왔다네. 작은 힘도 보태면 큰 힘이 되고, 위기가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네.

0: 내 이야기로 이 마음이 좀 두둑해지셨는가?
1: 네.
0: 배도 마음도 고프면 못 써. 든든하게 채워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그런데 곳간에 먹을 게 많이 쌓였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 배부른 건 아니라오. 굶어본 사람들이야 배부른 소리한다 하겠지만 이 마음에 난 구멍은 먹을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힘들면 도움 받고 이 내 배가 부르면 옆 사람 배도 채워주고 맞소. 그렇게 서로의 허기를 달래며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자, 마음도 배도 고프면 찾아오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밥할머니로 있을 테니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게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산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쌍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항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이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류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으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새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장원을) 차지했다고
2: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2: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광주 월드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컸어?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고맙게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오랜만에 만나.
1: 아니
0: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
2: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그래서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1: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굿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많고 또 제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소리들도 너무 많아요.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19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아사녀역에는 모두의 의견대로 초록이가 하기로 한다. 초록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알았지?
1: 네.
0: 아, 그리고 윤정년, 허영서, 내가 장면을 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장면을 각자 정해서 연기하면 된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목부터 풀어보자. 누가 먼저 선창할래?
2: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시작해라.
3: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4: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2: 아이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

어찌 이 좋은 날에 얼굴에 이라고 치심. 아사드, 이 좋은 날에 어찌 이라고 수심. 아사드.

0: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1: 아, 뭐 곧 내 건물이 될 거니까 슬슬 봐둬야지.
2: 야, 나중에 여기는 연못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1: 관리는 잘하고 있어?
0: 무슨 헛소리야. 단장님은 파실 생각이 없는데.
1: 아, 지금은 팔 생각 없어도 곧 팔게 될 거야.
0: 당장 나가. 단장님이 당신을 용서해서 신고 안 한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1: 어, 신고해. 내가 지금 사라지면 너희 건물 사준 마지막 구세주도 사라지는 거야. 야, 이 빚까지 잔뜩 낀 이 건물을 사줄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하이.

0: 강 단장한테 전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홍매, 그렇게 참을성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가자.
1: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넘기다뇨? 저번 합동 공연 때 생긴 빚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2: 적잖은 걸 다 끌어안아서 빚을 많이 졌어. 어떻게든 쌍탑전설 제작비라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미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단장님을 만나줄 생각도 안 해. 단장님,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너도 모르는 걸로 해. 걱정 마. 단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든 공연은 올리실 거야.
3: 도행 선배! 어떡해! 지금 큰일 났어! 유계실! 저 유계실을!
4: 자, 빨리! 그것도 챙겨야지, 임마!
5: 오기, 너희 단장한테 가서 물어봐.
3: 지금 여가 어딘지 알고 일하고 쳐들어와갖고는.
5: 어디긴 어디야.
6: 정연아.
3: 어이, 단장님.
6: 비켜줘라.
3: 예?
6: 비켜줘.
5: 야, 나가.
4: 빨리 가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5: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5: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7: 엄마 만나러 왔구나. 안 그래도 작별 인사하러 만나러 갈 참이었는데.
1: 언니 어디 가? 이 집은 다 뭐고?
7: 나 지금 나왔다. 결혼할 거야.
1: 결혼?
7: 응. 미국 가자마자 할 거야. 그리고 나 성악도 그만둘 거야. 방금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어. 난 네가 항상 부러웠었어. 적어도 넌 네가 원해서 굿굿하는 거였잖아. 예술가의 최고 경지는 너 같은 사람만 다다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잘 있어?
8: 두 번 다시 안 올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산에서 네 몫을 미리 달라고.
1: 할아버지가 제 몫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8: 이건 뭐 큰 딸년이나 작은 딸년이나 타이밍 맞춰서 내 속을 뒤집기로 작당들을 한 건지. 너, 네 언니 결혼하는 거 알아 몰라?
1: 방금 문 앞에서 들었어요.
8: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결혼은 그렇다 쳐. 성악을 그만둬?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를 애기하는데? 잘라나기 좀! 그래봤자 아들도 하나 못 낳고 기집애 둘만 낳았다고! 그 죄인 취급하는 거 지긋지긋해서 어깨를 쓰고 너네들을 키웠어. 근데 너희들이 날
1: 쉽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8: 그래! 메란꾹꾹단이 너한테 뭔데? 내 걱정은 안 되고 오로지 피한 방울 안 섞인 네 단장만 걱정되니?

0: 주시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1: 시키는 대로 하겠다니.
0: 메란을 나오라면 나오고 국국을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1: 진심이니?
0: 네. 이번 공연만 무사히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0: 한번 얘기하자이.
1: 어, 언니, 우리 쌍탑 전설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새로운 왕자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0: 새로운 왕자님?
1: 당연히 언니죠. 우리는 방자전 때부터, 아니 7년 전 때부터 언니의 떡잎을 알아보고 점 찍어놨어요. 이것은 아주 푸릇푸릇한 것이 새로운 왕자님의 떡잎이로구나.
0: 나는 너희들 옥경선 배웠다고 인자 공연 안 보러 올 줄 알았는데.
3: 우린 메란이 쌓아온 모든 걸 사랑한 거지 문옥경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메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한텐 꿈일 거예요.

0: 단장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1: 괜찮아. 혼자 해도 된다.
0: 단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0: 이게 무슨 돈이냐?
1: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0: 갖고 가라.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어. 네 자존심에 어떻게 이 돈을 받아온 거야?
1: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같은 건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0: 영서야, 내가 약속하마. 이 공연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거야.

0: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청소는 해서 뭐해?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건물인데.
1: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번 공연 올리는 거? 돈이 없는데 우리끼리 애를 쓴다고 그게 돼? 무슨 발버둥을 쳐도 다 소용없어. 의미 없는 짓이라고.
1: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손 나불고 모르는 척 해불면 되지. 왜 단디 그러고 빚을 세우고 있냐?
0: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1: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너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자리 지킬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안 가고 너랑 계속 공

0: 놀릴 거예요.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다 무대가 될 것인디. 그런데 그제 의시도 필요하겠냐?
1: 그치만 극장에서 공연 올리는 건 당분간 불가능할지도 몰라.
0: 그러면 최고로 근사한 공연을 올려야 쓰겠네. 우리 공연을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어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1: 그래. 그러자.
2: 요새 그 안 그래도 빚쟁이들 상대하시느라고 뭐 머리가 아프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단장님. 협동조합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협동조합이요?
2: 서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만든 곳인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필요할 때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들 하던데 어디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빚을 갚고 새로운 공연을 올리실 거라고요?
3: 네.
4: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 공연이 메란 국극단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3: 아니요. 우리 단원들한테는 이번 공연을 올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쌍탑 전설에서 새로운 왕자가 탄생할 거고 그럼 우리 단원들한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쌍탑전설은 우리 메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작품입니다. 그러자면 과거 비청산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메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점장님.
5: 미래에 투자한다라.
3: 빚은 해결됐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구나.
6: 정말 다행이에요.
3: 이제 제작비만 구하면 되는데.
6: 저기 쌍탑전설 올리는 걸 당분간 미루시는 게 어떻겠어요?
3: 지금 아이들 다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미루자고?
6: 아예 안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좀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메란이 먼저 살아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7: 선만은 안 됩니다요. 아이고,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지어야 하니 탑을 줘야 된게. 아, 참말로 고민이네.
3: 왜? 뭐가 잘 안 돼?
7: 어, 단장님.
0: 아사달이 워낙에 자유분방한 인물이다 본게 자꾸 사투리가 쓰고 싶어진단게요. 근데 니마이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쪼까 고민이 돼요.
3: 글쎄, 뭐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사달은 백제 사람이잖니.
0: 그래도 니마인디 그래도 될란가요?
3: 이건 너의 아사달이잖니. 윤정년만의 아사달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예, 단장님.
3: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지? 요새 불안한 거 다 안다.
0: 별천지에서 왔다고 했으라.
3: 응?
0: 처음 국궁 무대 보고 온 날 가슴이 벌떡벌떡 돼갖고 잠도 못 이루고 있은 게 지 언니가 그랬으라.
7: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0: 아따, 그것이 참 맞는 말 아니대요. 바지락 해던 목포 가신 아들 눈에 그 삐까뻔쩍한 무대가 별천지로 보이지. 먹고 살기만 해도 쎄빠지게 힘든 세상서 별천지나 쫓겄다고 함께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별천지가 이 세상 버티게 해주는 꿈인게요.
1: 꿈?
0: 저뿐만이 아니어라. 저 대문 밖에서 우리 공연만 목빠지에 기다리는 가시나들도 다른 국국단 아가들도 국국만 있다면 웬일이든 꿀떡꿀떡 참을 수 있은게요. 같이 무대 올릴 사람들도 있고 그 무대 봐줄 사람들도 있는디 불안할 게 뭐대요?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게요.
1: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랑께 단장님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들 다 보기보다 강하단게요.

0: 다 됐습니다.
1: 계약대로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울 테니 그렇게 알아요.
0: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자존심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 것 같더니.
1: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연 올려주는 게 내 진짜 자존심이니까요.

0: 오디션 날인데 새벽부터 어딜 갔다 오니? 혹시 또 절에 갔다 오는 거야?
1: 저 절에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당연히 알았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너만의 아사달은 찾았니?
1: 네. 제가 찾은 아사달은 구도자예요.
0: 구도자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존귀한 부처님을 새기는 예술가겠구나. 좋은 해석이다.
1: 정말요? 근데 정연이는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승부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도 꼭 이기고 싶어요.
0: 승부에 연연해도 돼. 이기고 싶어야도 되고.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때야. 영서야. 나도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얼마나 초조할지,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누구보다 잘 알아.
1: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0: 예인의 인생은 길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끝도 없는 굴곡들을 겪으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넌 그 정도로 큰 예인의 자질을 갖췄다. 이따 오디션 기대하마.

0: 네, 이제부터는 밖에서 대기하실게요.
1: 네, 왜 안돼요? 아니 왜 그런 걸 수 없어요? 같이
0: 대기하실게요.
2: 오늘 오디션 심사를 해주실 분은 안무가 조수연 선생님, 고수 이용근 선생님, 그리고 이번 쌍탑전설 연출을 맡아줄 백도행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 심사는 이분들 외에도 특별히 메란국극단 단원 전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쌍탑전설 아사달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느 장면을 할지 정했니?
3: 네. 사막 2장 아사달이 석부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2: 정연이, 너는?
4: 저도 그것을 골랐습니다.
2: 자, 표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도록 한다.
3: 제가 먼저입니다.
2: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해.
5: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안에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을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설아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아장 아장 아장 건 나타네.
1: 저기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한 손에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여친이 쩡 하고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하고 깨진다. 내 손끝에 부처님 광명 칠은 나타나고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존귀존한 드러나네.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존귀존한

0: 명세가 저 정도로 해버렸으면 오디션 볼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더 완벽한 아사다리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러게요. 완벽한 테크닉을 갖췄던 애가 이제 감정까지 물이 흘렀어요. 이게 내가 찾은 나만의 아사다리야.
2: 그래. 네가 어떤 아사다를 찾았는지 단박에 알았어. 참말로 끝내주는 무대였다이. 이제 내 차례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 텐께 잘 봐야 쓴다이.

0: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이은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서라벌에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하나 서라벌은 내게 옷을 주었는고.
1: 아, 뭐 어떻게 돼가?
2: 뭔데? 뭔데?
3: 뭔데?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4: 모두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곧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 단장님, 굳이 발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연이가 새로운 왕자예요.

0: 어떻게 오셨어요? 기껏 한다는 게 술타령이니?
1: 왜 오셨냐고요? 이제 메란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0: 앞으로도 계속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낼 작정이니?
1: 네, 그러려고요. 누가 나 같은 거 이제 신경 쓰나요? 윤정연이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헛껍데기만 남았다고. 윤정연은 목이 꺾여도, 옥경이가 떠나도 끄떡없이 지갈길 가겠지만 저는 달라요. 나는 개처럼 강하질 못하다고요. 국회의원도 실패했고, 옥경이도 저 버리고, 이제 나 끝났다고요. 단장님도 저 버리셨잖아.

우리 국극단에 여역을 맡겠다고 들어온 아이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 서해랑의 연기를 보고 들어왔어요. 언젠가 서해랑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애들한테는 네 연기가 늘 기준점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에는 네가 쭉 자리 잡고 있었어. 네 곁에 잠시 머물다간 옥경이는 그만 놔주고 네 인생 살아. 너 아니면 안 되는 은재도 있잖아.

0: 제가 달비를 하라고요?
1: 단장님하고 상의해봤는데 너가 달비를 연기할 적임자인 것 같다. 달비는 아사달의 재능을 질투하는 가닥기처럼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사달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는 조력자이기도 해. 이런 인물의 내면을 연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밖에 없어. 어때? 하고 싶니?
0: 네. 저 할래요.
1: 좋아. 우리 좋은 무대 올려보자.
2: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0: 보면 볼수록 정말 못하는 거라니까? 왕자나 공주가 주인공도 아니고 피엔딩도 아니고 거기다 니마이는 왕자나 영웅도 아닌 그냥 평범한 백성이고 우린 역사에 길이 남을 공연을 올리는 거야.
3: 근데 관객들이 좋아해 줄까?
0: 좋아하지 당연히. 이런 모던한 내용의 극이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 아주 잘 통하거든. 게다가 우리 메라니 연기를 좀 잘하니? 여자 주인공도 포함해서?
4: 뭔 소리 하나 했네. 결국 네 자랑하려는 거잖아.
5: 진짜. 여기는 내비도에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
6: 뭐 보고 계세요?
7: 여기 국국단 부지 사서 건물 올리던 때가 생각나서 기와 하나, 벽돌 하나 내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인부들하고 같이 집을 지었어.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나서 지붕도 없는데 밤마다 여기서 잠을 잤어.
6: 왔다며 여기서 잠까지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셨으라.
7: 정말 행복했어. 힘든지도 피곤한지도 몰랐어.
6: 자,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프실지.
7: 아니다. 저번에 네 얘기 듣고 깨달았어. 메란 국극단의 기반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너도 있고 영서도 있고.

0: 우리 단원들도 있고. 공연을 올릴 사람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 백번 맞는 말씀이요.
0: 넌 이번 공연 니마이로서 어떻게 끌고 갈진 생각했니?
1: 예. 아니, 근데 조금 걱정돼요. 인자는 예전처럼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게요. 왕자로서 느끼는 뭐 무게 뭐 그런 것이 겠지라.
0: 아마 앞으로 네가 계속 느껴야 할 무게겠지. 하지만 정년이 너라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방법도 곧 스스로 터득해낼 게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쌍탑 전설은 온전히 네 무대고 네 무대를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면 돼.
1: 예, 단장님.
2: 아사달 윤정년. 그것 봐라. 내 안목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윤정년이 니마이가 될 거라고 했잖아.
3: 너만 알아봤냐?
2: 나도 알아봤거든. 허영서 역시 얼굴부터 기품이 있어. 뭐야, 너 허영서 팬이었어?
3: 응, 팬이었어. 또 옥경 언니는?
4: 옥경 언니도.
5: 정년 언니는?
4: 정년 언니도 팬이야.
3: 너 세 명은 안 돼. 두 명만 골라야 돼.
2: 두 명만 골라.
3: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다.
5: 오, 유치.
6: 이모, 우리 뭐 보러 온 거야?
7: 쌍탑 전설이라고 국극 공연 보러 온 거야? 은재야.
6: 응, 이모.
7: 이제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모라고 안 불러도 돼.
6: 그럼?
7: 엄마라고 불러. 엄마. 은재 엄마잖아.
6: 진짜?
7: 그럼 진짜지. 은재야, 지금까지 엄마가 거짓말 시켜서 너무 미안해.
6: 응, 엄마.
1: 여기 앉을까?
8: 저기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0: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내 팬인가?
9: 그런가 보다. 어딜 가나 제 팬은 있으니까요.
10: 이리 줘봐.
7: 혜야, 너 많이 떨고 있냐?
3: 내 거 써?
10: 네 거 비싼 거잖아.
3: 뭐 어때? 어차피 이번 공연이 마지막일 텐데. 다 써도 돼?
10: 야, 우리 그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안 하기로 했지. 아, 진짜 하여튼 요 놈의 입방정 진짜.
11: 뭐야? 누구들 알고 있었어?
10: 눈치로 알고 있었지. 뭐야? 그럼 너도?
11: 그럼 알고 있었지. 맞다. 말하면 너희들 기운 빠질까봐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10: 아니 됐어. 나도 알고 있었어. 분위기가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몰라.

0: 그치? 다들 알고 있었지?
1: 그럼 알고 있었지.
2: 음에? 혜인이 비밀로 하느라고 진땀 뺐네. 아니 어떻게 용케 다들 티를 안 내고 있었대?
3: 단장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어떻게 티를 내.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더라도.
4: 야! 마지막!
3: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뭐 끝이든 아니든 달라지는 거 있냐고.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지.
2: 나 우리 초록이 제일 들어부렀네. 맞아.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야. 우리 처음에 연구생 공연할 때면 기 그냥 신나게 한바탕 놀아버리면 되는 거지?
5: 어? 그거 좋은데? 우리 이거 구호로 써도 되겠다.
6: 구호 좋다.
5: 어? 좋은데?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싹 다 소문도 모아보라!
3: 야 뭐야! 뭐야?
2: 자! 오늘도 신나게 한바탕 놀아보자!
7: 놀아보자!
8: 아직도 준비 안 끝난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들 서둘러. 공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7: 네.
8: 회장님.
2: 응?
8: 이거.
2: 응? 이게 뭔데요?
8: 글쎄, 누가 넣어주라던데.
9: 정연이에게. 정연아, 그거 알아? 넌 나한테 꿈이고 그리움이고 하나뿐인 왕자님이었어.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지만 널 만나기 이전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고마워. 이제 모두의 왕자님이 될 너를 늘 응원할게. 주란이가.

벌써 몇 번째인가?

반갑소. 반갑소. 난 석궁 달비요. 신라의 대왕께서 불국사에 다보탑을 지으라 명하셔서 벌써 3년 넘게 일에 매달리고 있어만 보시다시피 만든 거니 기단뿐이요.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내 옆에서 석가탑을 만드는 아사다리요. 내가 한 발 앞서갔다 싶으면 그놈은 어김없이 두 발을 앞서간단 말이지. 그놈이 밉소. 그놈에게 그런 재주를 내려준 이 하늘도 원망스럽소. 그놈이 만드는 이 석가탑도 다 무너져버렸으면 좋겠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마음 한편에선 아사달이 어떠한 걸작을 만들지 하루빨리 보고 싶기도 하단 말이지. 나도 내 맘을 모르겠구려. 공연 재밌게 보시오.

0: 아사달은
1: 술을 드시러 출타하셨사옵니다.
2: 또?
0: 부처님의 뜻을 새기는 석공이 매일같이 술독이나 빠져있다니. 저 기단은 무엇이냐?
1: 아유, 아사달님이 만드셨습니다요.
0: 하룻밤 사이? 어디 보자.
3: 보통 바깥 기둥 말끔하고 면 사이사이 안기둥 단단하다. 단정하고 다만 생김생김 어찌 밤사이 세상에 나왔을꼬. 단정하고 다만 생김생김

0: 가서 달 나갈 차례다. 준비됐어?
1: 예. 마셔볼까? 에이세가
0: 자네 정말 이걸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나?
1: 아따 그랬지. 기단밖에 안 떠올라갖고 그것밖에 못 만들었네.
0: 떠오르다니?
1: 아 돌에서 석가탑에 상이 떠올라야 만들 것 아닌가?
0: 그럼 자네는 영감이 떠오를 때만 돌을 쪼았다는 말인가?
1: 당연한 거 아닌가? 영감 없이 맨날 돌을 쪼아봤자 그것은 고작 바우덩이일 뿐일세. 자네도 이미 알 것인데
0: 나는 3년이 지나도록 이 돌덩이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아사달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어. 어째서 하늘은 아사달에게만 엄청난 재주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 재주를 알아볼 눈만 주셨다는 말이냐?
2: 안 됩니다요. 답을 줘야 된겠지. 이 말씀만은
3: 니놈!
0: 내 오늘 니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3: 여봐라! 이놈을 매우 차라!
0: 여봐라님!
3: 아니 자네는 달비가 아닌가? 쓸데없이 끼어들 생각이랑 말게. 야!
0: 건파랑님, 지금 대왕께서도 석가탑이 완성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온데 이 놈이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3: 대왕님이라? 그리하면 난이 되지. 오늘 니놈 운수가 좋았다. 얘들아 가자. 예!

0: 자네 자네 또 무슨 짓을 저지르냐?
1: 탑!
2: 뭐?
1: 탑? 한 손에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리치니 쩡!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깨진다.
2: 자네 정신 나갔나?

0: 이보게, 이보게 달비, 인자 된대. 내 답을 어떻게 줘야 할지 인자 알겠어.
1: 영감이 떠올랐나 보구나.
0: 이 탑만 완성되면 백제로 돌아가 내 아내를 만날 것이야.
1: 석가탑이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어.
0: 월궁 하같은 내 아내 하사녀 말일세.
1: 이제껏 본 적 없는 작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0: 보름, 보름이면 만날 수 있어. 내 아내 아사녀!
1: 오로지 아사달만이 신라 최고의 탑을 완성할 수 있어. 아사달은 아사녀를 만나선 안 돼!

0: 저기 아사달님은
1: 석가탑이 완성되면 이 연못의 탑의 그림자가 떠오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0: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부디 아사달님께 제가 여기서 기다리노라고 그 말씀만 전해주셔요.
1: 당신도 참 딱한 사람이오.
0: 네?
1: 아사달은 미령공주님과 사랑에 빠졌어. 석가탑이 완성되면 아사달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것이오.

0: 당신이 여길 어떻게... 미련 공주님과 혼례를 올리는 중 아니었나요?
1: 혼례라니, 그 뭔 말이요?
0: 달비라는 분이 이곳에 석가탑 그림자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탑이 완성되는 날 당신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거라고 했어요.
1: 대체 그것이 뭔 말이요? 나는 오직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2: 네, 달비 이놈을!
0: 아니에요. 이제 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망하지 마세요.

0: 선영. 선영, 선영. 정신 차리시오. 돌아갑시다. 우리 인자 백제로 돌아갑시다.
1: 그래요, 고향 땅.

Ha ha ha.

0: 아사달 연기 잘하죠? 윤정년이라고 제 제자예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기가 막힌 재능이에요.
1: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에 당도하여 오직 불사만 보았다. 하나 설아벌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아사달, 난의 달비, 돌아가세. 자네 건강이 너무 소했네.
1: 부처님이 계신다.
0: 저쪽에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계신다. 부처님이라니. 한 손이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려치니 쩡 하고 울리고.
1: 아사다, 내가 잘못했네. 나를 원망하게.
0: 저쪽으로 올려치니 팡 하고 깨진다.
1: 차라리 나를 죽이게. 이러다 죽.

부처님 존귀조난 드러나네.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여성국극 춘향이와 향단이, 방자와 이몽룡까지 모든 배역을 여자가 맡는다. 노래와 춤, 연기 모든 면의 재주를 갖춘 여성들만이 국극무대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별천지 속에 가장 빛나는 별들이었다. 한때 국극무대를 누볐던 그 많은 별들은 그 이후에도 예인의 길을 걸어갔다. 소리꾼으로, 마당극 배우로, 또 누군가는 영화 배우로. 인생은 길고 그리하여 무대는 영원하다. 별들은 흩어졌을 뿐 사라지지 않고 저 광막한 밤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

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호 싸름을 시티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한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청호이 들은 햇살 DJ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0: 들려주셨습니다. 예.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넓고
1: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오. 준수 씨도
2: 맞아요. 사실 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0: 그죠? 아, 예.
2: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때 예. 사철가를
2: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2: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2: 저 또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네.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게 돼서 예.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2: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약간 우리
0: 원래 이건 사철가 네.
2: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네.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2: 맞아요.
1: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0: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아, 녹음실을 몇 번을 왔었어요. 네. 저 기억해요. 네. 와, 그 음악에 대한 좋은 소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1: 아, 아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나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곡에 있어서 더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더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난다는 마음으로 그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0: 맞아요.
1: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0: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국악방송 오잖아요.
1: 네네네.
0: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는 11층 근데 녹화하는 날 주차장에 차가 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언제가 12층 올라가 보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야, 김준수의 아지트.
1: 근데 이렇게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곡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작업들에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최근에 국악방송 라디오 한 이제 한 3년 진행하면서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내가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대중음악가가 예술감독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 제가 이런 거 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자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그런 예술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스티벌 잘 마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또 많은 국악인들과 또 다양한 장르에 있으신 분들이 콜라보를 같이 하면서 예. 아마 또 우리의 국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정말로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 음악 우리 소리가 가미된 제 노래들 표현할 때 네. 씻은 김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도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양념이 많이 배인. 근데 뭐 3살? 4살?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0: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2: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2: 아, 계속해야죠. 꾸준한, 이 좋은 걸.
1: 꾸준한 국악과의 같은 어떤 예. 협업들을.
2: 저 악단 광치 음악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냥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초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경기민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다라고
1: 네.
0: 비나리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의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1: 네.
0: 그 소리를 감싸는 다른 연주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1: 네.
0: 한번 잘 엮어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팝음악 가요 이런 거 듣다가 문득 이제
1: 네.
0: 만약에
1: 네.
0: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팝스타들
1: 네.
0: 뭐 빌리 조엘이나 엘튼 존이나 퀸의 프레디 머큐리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몇 달씩 살게 하면서
1: 네.
0: 우리 소리하고 가미된
1: 네.
0: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1: 네.
0: 어떤 걸 만들까?
1: 어.
0: 그분들이 스케줄 안 되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내가 그분들인 양.
1: 아.
0: 그래서 팝음악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이번 공연하기 전에 곡을 다 완성했는데
1: 네.
0: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1: 네.
0: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1: 네.
0: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그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1: 네.
0: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1: 생각.
0: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공항이 생겼구나 뭐 황물로 대벌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나는 금며 잔디 차인 사바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리라고 백사가

살이라 원그 도중에 이별 살이요 부모 누나가 봉상살 봉상이 보고 상살이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온나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이게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1: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3: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0: 네.
3: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0: 네.
3: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0: 원해.
3: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1: 네.
0: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3: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뜨시.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이렇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자나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잖아요.
2: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2: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0: 네.
2: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0: 네.
2: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 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출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0: 네.
1: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 네. 라는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2: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0: 네.
1: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0: 네.
1: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1: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0: 네.
1: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의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예, 예.
0: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지트에게 나오셔서
1: 네.
0: 같이 함께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1: 아이고.
0: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0: 아, 네, 지혜님은?
2: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우락에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0: 네.
2: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0: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1: 네.
0: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예.
0: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도망가자. 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고 꽃을 매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음악들처럼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터질

0: 서류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이 보사노바의 리듬 위에서 펼쳐지는 생황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나는 이 생황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춤의 매력을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벽사류 춤을 입고 있는 정용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벽사류 춤은 한성준 명무, 우리 근대 춤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한성준 명무에서부터 시작해 한영숙, 정재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재만 명무의 아들인 정용진 씨가 계속해서 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용진 씨의 태평무 만나보시겠습니다.

0: 태평 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춤 태평무 감상하셨습니다. 정용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0: 정용진 씨가 그 4대 벽사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벽사류 춤은 어떤 춤인가요?
1: 저희 벽사류 춤은요, 당대의 최고 이제 판소리 고수이시자 또 이제 명무이셨던 한성준 선생님께서 전해 내려오는 네. 그런 이제 벽사류 춤인데 그 춤을 이제 그 손녀딸인 한영숙 선생님께서 물려받으셨어요. 근데 또 그 손녀딸인 한영숙 선생님의 제자 정재만 선생님께서 그 호를 벽사라는 게 한영숙 선생님이 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호를 물려받으면서 3대 벽사로 이렇게 이어져 오셨고 이제 그거를 저에게 4대 벽사로 내려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벽사 가문으로 이렇게 벽사라는 호를 4대째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서 추는 춤들을 벽사류라고 하고 벽사류 춤이라고 합니다.
0: 오늘 보여주신 춤이 태평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벽사류의 춤들이 또 계절하고 연관이 지어진다면서요.
1: 네. 벽사류 춤에는 이제 다양한 춤들이 있습니다.
0: 네.
1: 한성준 선생님께서 워낙 그 당시에 많은 춤들을 만드셨고 또 그게 또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벽사류의 사군자. 우리가 보통 사군자면은 매난국죽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0: 네네.
1: 그 벽사류 춤 중에 이제 가장 특징 있는 춤들을 그렇게 사군자에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매화는 학춤. 네, 사실은 한영 선생님이 승무 학춤 두 가지 보유자셨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학춤이 매화,
0: 네.
1: 난초가 태평무, 그다음에 살풀이가 국화, 살풀이 춤이 국화, 마지막에 승무가 대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벽사류 춤의 사군자라고.
0: 네.
1: 그래서 그 춤들의 이제 그 특징, 춤의 특징에 맞춰서 그렇게 꽃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0: 계절로 얘기하면 태평무가 여름인 셈이군요.
1: 그렇죠. 난에 비유되고 여름이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어렸을 때는 춤을 추게 될 줄 모르셨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많이 알려져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더 유명하셨어요. 예, 초대 이제 국립무용단 주역 하셨고
0: 네. 예,
1: 무용계에서 워낙 활발하게 하시다가 저를 낳고 이제 또 무용을 접게 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무용계를 떠나셨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님 아버님 춤들을 보면서 당연히 집안 분위 환경이 그랬고 같이 손잡고 가는 데가 이제 한영숙 할머니라 그랬죠 그때는.
0: 아, 네.
1: 한영숙 할머니 댁에 놀러 가고 뭐 송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주위의 형 누나들은 다 무용하시는 분들이었고
0: 그랬겠네요.
1: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대금이 멋있더라고요.
0: 오.
1: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해서 아버님한테 대금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0: 네.
1: 그 바로 손잡고 국립국악원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신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응자 서자 김응서 선생님한테 정학 대금을 시작을 해서 네, 사실
0: 정학으로
1: 네네네
0: 네.
1: 국악을 먼저 시작한 거죠, 사실은.
0: 네.
1: 네.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0: 네.
1: 아버님 그 단체가 무용 단체가 이제 프랑스 페스티벌 세계 민속 페스티벌이라는 데

0: 를 가게 됐어요.
1: 네네.
0: 그 어리니까는 한번 놀러 가자 그러고 저를 데려가신 거죠.
1: 네.
0: 그 아무 생각 없이 갔죠.
1: 네.
0: 그때 갑자기 호돌이 탈을 주시면서 호돌이.
1: 아 올림픽 직후였나 보죠.
0: 그렇죠.
1: 어허.
0: 88 올림픽 직후라서.
1: 네네.
0: 전 세계인이 알아보더라고요.
1: 어허.
0: 호돌이 탈을 갑자기 주시면서 이거를 쓰고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걸어가래요. 그 퍼레이드에.
1: 네네.
0: 그래서 뭐 놀러는 왔는데 그래도 뭐 하라니까 했죠. 그거 쓰고서 태극기를 들고 앞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뒤에는 우리 무용단 30여 명이 쫙 따라오지. 앞에는 홍해가 갈라듯이 외국인들이 쫙 서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내지 환호를 하지. 뭐 호돌이 마스코트니까 얼마나 또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이상한 쾌감이 오더라고요.
1: 오.
0: 아 이게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물론 뭐 저를 보고 한 건 아니지만 호돌이를 보고 한 거지만 그때 그 희열이 있더라고요. 무대에 섰을 때 처음 그 희열이. 그래서 오자마자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아버님, 아, 저 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자. 다음 날부터.
1: 네.
0: 매일 새벽 6시부터.
1: 아하.
0: 5일을 연습하고 학교 가고 연습하고 학교 가고 시작이 된 거예요.
1: 네.
0: 워낙 아버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기 때문에 그때 제자분들도 새벽 레슨이라는 게 유명했어요, 원래.
1: 아니 그 몇 시인데요? 그 아침
0: 새벽 6시예요.
1: 6시 예. 매일?
0: 네.
1: 쉬는 날 없이?
0: 이제 월화수목금
1: 월화수목금
0: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바로 학교 가고.
1: 아 훈련을 하고 학교를 가고.
0: 그럼요.
1: 시간이 되겠네요. 6시니까.
0: 그럼요. 네.
1: 아니 그러면 일요일 저녁마다 스트레스 좀 받으셨겠는데요?
0: 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또 몰랐고.
1: 네.
0: 춤을 배우는데 너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1: 오.
0: 받아들이는 게 좀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욕심이 나셨는지 이제 그때부터 막 그냥 다 쏟아 부으신 거죠.
1: 아 더해라 더해라 하셨군요.
0: 아 네, 쭉쭉쭉 받아들이니까
1: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0: 그렇죠.
1: 이렇게. 뭐 그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함께 무대에 오른 것도 많으시잖아요.
0: 4대 벽사를 내려주시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내림춤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1: 네.
0: 이제 벽사는 4대 벽사는 예, 용진이한테 간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무대를 많이 쓰셨어요.
1: 그 다음부터
0: 네,
1: 그, 3대 4대
0: 네네네.
1: 벽사의 합동 공연인가요?
0: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승무인데 둘이서 추는 춤이에요. 쌍승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쌍승무로
1: 네.
0: 한 무대에서 승무 공연을 많이 했죠.
1: 아.
0: 근데 공력 차이는 확실히 나지만 이상하게 동작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 사람들에서 그거 보고 참 야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라는 거를 그 동작이 맞더라. 사진 찍어놓으면 너무 뭐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막 이렇게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무대를 많이 했었죠.
1: 네, 그리우시겠어요.
0: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도 승무를 많이 추고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제1의 춤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승무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무대가 그리웠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 아버님보다 더 잘 추어야지.
1: 아 오히려 그런 욕심이 있었나요?
0: 왜냐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었어요 그때는.
1: 아 왜요?
0: 아니 워낙 유명하신 분의 자녀니까 잘하면 당연한 거고
1: 아
0: 못하면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아버지보다 더 멋있게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순수한 예술적인 그런 정신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1: 그럴 수 있죠. 나이가 아무래도.
0: 네. 근데 이제 와서 혼자 이렇게 무대에 서다 보니까 아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그 섰던 무대가 참 그게 값진 무대였고 그게 정말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구나라는 게 아, 느껴져요 요즘에는.
1: 아 그럼 우리 4대 벽사 정용리 씨 다음 무대는 혹시 어떤 걸 보여주실 겁니까?
0: 아 네 이번 무대는 광대모라는 건데요. 이거는 한성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페랭이에다 깃털을 꽂고 있는
1: 네.
0: 그 사진이 있어요.
1: 딱. 오,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를 아버님께서 한영수 선생님한테 고증을 받아서 이런 춤이 있습니다. 한영수 그래 옛날 할아버지 이렇게 했었어 했던 그 고증을 받아서 정재만 선생님이 만드신
1: 복원한 같이
0: 네네네.
1: 오. 네,
0: 그런 춤이 되겠고 이제 이 춤은 광대가 줄타기를 하다가 내려와서 자신의 한 아니면 자신은 왜 우리 광대가 웃고 있지만 속이 슬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0: 네 그러니까 그런 애환 이런 것들을 줄타기에서 외줄 인생을 가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냥 편하게 줄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한을 다 풀어놓고 다시 줄로 올라가서 끝나요. 결국은 그걸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인생의 굴레,
1: 네.
0: 자기 운명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광대무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보여줄 무대는 줄타는 장면 없이 앞 가운데에서 춤 춤으로 추는 광대무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 뭔가 이렇게 줄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 털어놓는 그 부분인가요?
0: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용진 씨의 광대무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음악계에는 경기 민요의 트로이카로 불리던 명창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안비취, 이은주, 묵개월 명창이 그분들인데요. 이 세 분은 경기 소리의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요. 특히 이 후계자를 열심히 교육하심으로써 이 경기 민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안비치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분을 이번 무대에 모셨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 민요 전승 교육사 이호연 명창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긴 호흡의 아리랑 두 곡 만나보셨습니다. 이호연 명창이었고요.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정선 아리랑과 긴 아리랑을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들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강원도 지방의 대표적인 정선 아리랑과 또 서울 중심의 그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 아리랑이죠, 긴 네. 아리랑. 이 노래 두 곡은 굉장히 그 높은 음과 그 저음 그런 그 폭넓은 그런 음을 오가면서 굉장히 키가 높은 그런 그 청으로 부르는 그 노래의 그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0: 높은 음의 매력.
1: 네. 그런데다가 이제 메나리조의 그 애환이 담겨 있어서 가사만 들어도 이렇게 그 울적한다든가 가슴이 찡하고 굉장히 다른 민요보다 굉장히 부르기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또 그 누구나 각자의 자기가 그 즐겨 부르고 자기 목하고 어울리는 노래가 있지 않겠어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저는 이 두 곡을 이호연의 노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한다든가 저희 이제 노래 선곡을 선택하라면 항상 이 곡을 하게 돼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0: 매력도 있는데다가 잘하기도 하시고.
1: 그렇죠. 잘 못하면 못 들었죠.
0: 네. 네. 그 경기 소리의 길을 정말 오랫동안 걷고 계신데 경기 소리하고 첫 만남은 언제였었나요?
1: 아,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요. 한국 전통 그 무용을 접했어요, 제가.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무용 학원에 그 옆에 이제 소리도 가리키는 그런 연습실이 있었어요. 네. 오며 가면 제가 이제 기동량을 했나 봐요.
0: 그럴 수 있죠.
1: 네, 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뭐 니나노 뭐 청춘가 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옆에 그 선생님께서 네. 아, 제 그 소리를 해도 그 괜찮겠는데 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도 뭐 싫지는 않았으니까.
0: 거기서 딱 보니 아, 너는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군요.
1: 네, 그렇게도 하셨고 네네. 너는 목소리가 타고났으니까 너는 훌륭한 예술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안비치 선생님하고 이창배 선생님한테 저를 이제
0: 보낸 거군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안비치 선생님께 사사하신 거군요.
1: 처음에는 이제 이창배 선생님한테 하시다가 네. 아, 이창배 선생님이 남자분이시니까 네. 우리 이 호연이를 더 훌륭하게 좀 활동 무대를 넓혀서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안비치 선생님한테 또 저를 보냈어요.
0: 그 안비치 선생님께 이제 오래 배우신 건데 네. 안비치 명창을 기리기 위한 대회를 또 여신다고요.
1: 네, 저희 안비치 선생님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가슴에 항상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또 요새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런 이름을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잊지 않으려면 선생님의 대회를 해야 되는 게 아, 이게 옳겠구나 하고 제가 제 자비로 제가 지금 10년 넘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요 경창 대회를.
0: 예. 그렇군요. 네. 선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0: 시장의 이름을 굉장히 드높이는 그럼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1: 네.
0: 네. 또 또한 동시에 많은 후학들에게 그렇죠. 어떤 즐거움도 한번 네, 안겨줄 그럼요. 수 있고.
1: 네.
0: 네.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1: 뿌듯하면서 굉장히 힘도 들어요.
0: 힘도 들고 네. 책임감도 느껴지고.
1: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제 여러 우리 후계자 후배들이나 학생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은 저는 뭐 다 뭐 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니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금방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경기 민요의 전통을 더 많이 알리고 싶으시니까요. 또 그런 네. 노력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악보집을 발간하셨죠.
1: 네, 악보집을 그 젊었을 때의 노래하고 지금 현재의 노래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제 소리에 그 그대로 숨 호흡하는 그런 대목 또 기교라든가 그런 거를 기호를 다 제가 저랑 똑같이 제가 부르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노래를 12 작가를 모르는 사람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도 제 악보집을 보면은 음을 흥얼흥얼하고 할 수 있게끔
0: 네.
1: 좀 더 좋은 그런 그 자료집을 또 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심겹게 냈습니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되게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1: 그렇죠.
0: 그 덕분에 그 책만 보면 네네. 아 이런 음악이었구나 네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귀중한 사료를 남겨주셨다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굉장히 뜻이 있는 일이었고 너무 제 자신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네. 네.
0: 아니 이렇게 안비춘 선생님 이름을 건 대회도 여시고
1: 네.
0: 이런 중요한 자료도 발간하시고 뿐만 아니라 후학들도 많이 양성하고 계시죠?
1: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사단법인 한국의 소리 숨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법인 단체인데 뭐 소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악기라든가 네. 취미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그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그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1: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또 대회에서 이제 1등을 장원을 한 학생들은 또 이제 공연 무대를 열려주고 네. 그 또 인성 교육도 좀 이렇게 하고 하여튼 바쁘게 이래저래 후계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제 마음에 좀 차지가 않아요.
0: 어느 정도가 돼야 마음에 차지 있어요?
1: 아니 그래도 더 큰 공연 네. 무대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데
0: 아 후학들에게?
1: 네네 이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네. 지금 대학교 박사 코스를 다 이렇게 다 밟아요 요새는
0: 네네.
1: 근데 무대가 없어요
0: 아.
1: 무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다 끝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0: 아.
1: 그런 게 어느 날 좋은 그런 시대가 와서 우리 그 국악이 굉장히 관심 있고 정말 사랑받고 그러는 그 때가 오겠지 하고 많이 제자들한테 힘을 많이 줍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조금 가슴 아파요.
0: 그렇게 제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다음 무대는 제자들과 함께 준비를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노래가락, 청춘가, 태평가 우리 경기민요의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0: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이호연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인가요?입니다.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이 음악이 국악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 대중과 국악을 이어주는 현대적인 국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아요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방아타령을 토대로 만든 곡이라고 하고요. 또 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악인가요의 방아요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하나를 지어주면 이것 저것 다 주지.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방한 소리를 맞춰가며
2: 저희 국악인 가요의 팀명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악하고 영어인 가요, 가요 안에 국악을 넣겠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는 저희가 국악을 재해석을 너무 잘해서 저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 노래 국악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싶어서 팀명을 국악인가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3: 저희 국악인가요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연, 음반,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국악을 보다 쉽고 즐겁게 소개하며 또 국악을 대중문화의 일부로 속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당도하니 군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하여보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 네, 그럼 한번 찧어볼까?

꼬박꼬 끓여라 방에 꼬리 주목하자 어허이유 와방아이유 신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돈을 청하지 핫다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부심이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지어주고 가지 아니 뭐시었죠? 공연히 방아를 좀 지어줘 아 방아를 지어주면 이것 저것 다 주지 큰 실 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지어볼까?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따단이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3: 금방 이상하니까
2: 다음 할까요? 네.

0: 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근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도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트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잘생겼다.
3: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4: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4: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4: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4: Let's go! 선물이 박수!

준비.

축하드립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손성우!

0: 먼저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한번 같이 어울려서 쳐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여기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1: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2: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0: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조 일파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조 최고. 낙양동 천이 화조 낙양동 천이 화조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먹으라. 오일스테이거.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덜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도로 하나 가

두 짝을 돌아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돈이 가나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거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돈이 돌아와 나가득.

거기요 돈이 1만 2만 양이라 흥보내와 여기

can be old. Let's go.

개도 짝을 떨어 부끄나면 떨어 서부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부끄나면 떨어 서부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이제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심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K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러분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2: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0: 뭐 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이번에는 제가 얼씨구 하면 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을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1: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1: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1: 네. 오,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2: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비아가, 저기 좀 봐.
2: 어?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비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2: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장원을 차지했다고
2: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 싸름을 시티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한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청어이 들은 햇살 DJ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1: 예.
0: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0: 네.
1: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여덟 곡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0: 오.
1: 준수 씨도
0: 맞아요. 사실 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0: 아, 네. 네.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때 네. 사철가를
0: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0: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0: 저도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1: 네.
0: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 하게 돼서
1: 예.
0: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약간 우리
1: 원래 이건데
0: 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0: 네.
1: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녹음.

0: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예. 그런 곡에 있어서 더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더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난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네.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맞아요.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1: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네. 국악방송 오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는 11층 네. 근데 녹화하는 날 네. 주차장에 차가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언제가 12층 올라가 보나 아~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네. 드디어 야 김준수의 아지트
0: 근데 네, 이렇게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곡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네.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작업들의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네. 최근에 국악방송 라디오 한 3년 진행하면서 네.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왜 내가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대중음악가가 예술감독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 네. 제가 이런 거 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자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네. 며칠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네.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네. 그런 예술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스티벌 잘 마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국악인들과 또 다양한 장르에 있으신 분들이 콜라보를 같이 하면서 예. 아마 또 우리의 국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정말로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 음악 우리 소리가 가미된 제 노래들 표현할 때 네. 씻은 김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도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양념이 많이 배인. 근데 뭐 3살, 4살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0: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0: 아, 계속해야죠. 꾸준한, 이 좋은 걸.
1: 꾸준한 국악과의 같은 어떤 예. 협업들을
0: 저 악단 광치를 막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최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경기민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0: 번째다라고 네. 비난이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소리를 훔쳐 오고 싶다.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네. 그 소리를 감싸는 다른 연주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잘 엮어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팝 음악 가요 이런 거 듣다가 문득 이제 네. 만약에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팝스타들 네. 뭐 빌리 조엘이나 엘튼 존이나 퀸의 프리디 머큐리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몇 달씩 살게 하면서 네. 우리 소리하고 감이 된 네.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네. 어떤 걸 만들까? 그분들이 스케줄 안 되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내가 그분들인 양. 그래서 팝음악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공연하기 전에 곡을 다 완성했는데 네.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네.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네.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이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네.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1: 생각.
0: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상악산 기공하고 조항이 생겼구나 황눌러 대걸 짓고 대걸 앞에는 육조로

산은 산대고 천관악산화 산이죠. 농작금 수고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가 원하는 금묘 잔디 자유 사바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리라고 백상

사리오 살을 풀어버린 살이라 원근 도중에 이별 살이오 부모 누나가 봉상살 봉상이 먹어 상살이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온나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0: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보다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네.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2: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네.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네.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네.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뜨시.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자나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잖아요.
2: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2: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0: 네.
2: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0: 네.
2: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 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초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0: 네.
1: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0: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 라는 네.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1: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네.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네.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2: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지트 이렇게 나오셔서 네. 같이 함께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아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또 한번 두 사람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2: 아, 네, 지혜님은
1: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우락에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네.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2: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네.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2: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고 꽃을 메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모두 건강하세요.
2: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음악들처럼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터질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1: 지희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5: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나이가
1: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나인데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파이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혜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인은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간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의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희 씨는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0: 하는데 나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0: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2: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3: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5: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3: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6: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7: 네!
6: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7: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0: 해변을 갔네.
1: 지희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2: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요.
3: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러 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맞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꾸준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풍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네, 오늘 오프닝 무대 열어준 서울 브라스 사운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기악과 동문들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아, 금관악기 그러면 사실 좀 듣기 쉽지는 않아요. 부드럽죠? 생각보다 소리가 신나기도 하고요. 예, 올해 첫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관악기 앙상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합창제를 시작을 할 텐데요. 박수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합창제 신호를 드리면 큰 박수와 함께 합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당구 여성 합창단 소개하겠습니다. 합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하는 여럿이 모여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하나 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여러 연주회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매력있는 여성 합창단입니다. 이현철곡 산유화, 그리고 리빌라슨의 Look Believe, 그리고 엘베테 헤리맨의 시그,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황지연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남 오라토리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1987년에 창단됐고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지휘에는 김종감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다음은 비전 콰이어 소개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전파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와 정기 공연을 통한 정서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스토리 있는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희갑곡 향수, 두 번째 곡은 신상우 편곡 우리, 이렇게 두 곡인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이정윤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전 콰이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뮤지컬을 한 편 만들어 오셔도 너무 제가 꼭 표 사서 보고 싶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중원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원구 여성 합창단은 1992년 9월에 창단해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지역 문화 축제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과 노래로 소통하는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첫 번째 곡은 비라는 뜻을 가진 랄루비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오늘은 김효근님 작곡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고요. 지휘에는 유종현님, 반주에는 이성민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멋진 여성분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중원구 여성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자, 중원고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었고요.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성남 헤븐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아, 2011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성남 지역 주민의 화합과 노래로 이루는 지역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합창단입니다. 지역 축제와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합창의 아름다움을 널리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합창단이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번에는 최가희님의 곡이죠. 그리고 지금 해요 역시 최가희 곡의 두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차태일 곡, 황소라 편곡, 둥지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조연주님, 그리고 반주에는 김상혜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성남 헤븐스 합창단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줄 이 친구들은 성남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여러분들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네, 박수 쳐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 힘이 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베트남 국립극장 개관 기념회에서도 공연을 초청받아서 했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사절단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두말하면 잔소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곡은 듣고 봐 이기경 편곡 그리고 이현철님의 다시 일어나요 이호준님의 나의 노래는 윤학준님의 노래가 만든 세상 이렇게 네 곡 부를 텐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양미파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소년소녀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역시. 네. 이 성남 아트리움이 예전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성남 시민회관입니다. 1981년에 건립해서 34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새단장을 했는데요. 명칭, 시민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성남 아트리움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아트리움에서 마지막으로 신상우곡 가족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 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님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님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아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눈일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을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차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 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판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환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환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환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한 루어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한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한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 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

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덧입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니래.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아이고 대고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5: 흑대머리 귀신 영룡.
4: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6: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7: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8: 아이고.
9: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이 분위기?
11: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13: 여러분의 위기도
14: 이게 뭐야?
1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0: 시간.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전통이란 이름 속에 갇혀있는 옛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음악이란 걸 말이죠.
1: 언어로는 안 통하겠지만 음악으로는

0: 머리부터 칭춤까지 다재다능한 끼를 소유한 조예영.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0: 초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1: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2: 3만
3: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2: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4: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2: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갱지게지갱라게게는갱갱지게갱갱게게게게게
0: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2: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0: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1: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2: 두 개.
1: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2: 천 개에서 해동은대 한민국 각색. 아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가사 전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1: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2: 그러려는 거 없을걸? 어렵나?
4: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2: 왜 신경쓰적으로 나오잖아요 밖에.
1: 내가 언제?
2: 이 표정이 그렇다.
5: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시나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2: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2: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6: 잘 어울리네요 여기도.
2: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6: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2: 진짜 이뻐요.
4: 너무
2: 여기도
4: 예뻐요.
2: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개가 많네.
0: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시나위. 때문에 쿠바의 수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2: 신기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0: 2번이라면 난 2번.
1: 저도 2번.
2: 나도.
0: 나 2번. 기현이는?
1: 2번.
0: 그러면 동기 의견 필요 없음.
2: 그래, 땅땅땅.
1: 보란색 건물도 있고.
3: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 강파제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광경이 일품인 말레콘 해변. 카리브해를 따라 펼쳐진 말레콘 방조제는 아바나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3: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콘 해변에서 사랑가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0: 오늘은 어제 둘러본 비에야 광장에서 공연하는 날.
1: 열두번 오랜만에서 괜찮은 건 모르겠다.
2: 이쁘다. 이현아, 오늘 봐도 이쁘다.
1: 저기?
0: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어서일까요?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1: 아, 이제 공연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잘할 수 있을까?
3: 잘합시다. 즐깁시다. 하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4: 파이팅!
0: 프라도 거리와 말레콘 해변에서와는 달리 꽤 많이 모여 있는 관객들.
5: 파이세와! 아!
0: 가장 먼저 길놀이의 흥겨운 가락으로 비에야 광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하나둘 늘어나는 관객들. 자고로 우리 소리는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그런데 가락 위에서 가볍게 뛰노는 세 사람과는 달리 진원이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입니다.
6: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징을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만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 발이 있고 근데 제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7: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고 아무리 첫박에만 치면 되는 악기라지만은 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게 서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 쿠바로 떠나오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을 계획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1대1 개인 교습도 받아가며 연습했지만 진원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징.
6: 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가장 부담돼요. 징을 이렇게 항상 공연하는 거를 보기만 했지.
6: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징도 잘 치고.
0: 마지막까지 떨쳐내지 못한 부담감이 마음에 얹혔던 걸까요?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동료들이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징을 연주하는 진원이의 두 어깨가 마냥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춘 신하위 참 잘했죠?
6: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호흡해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관객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또 막 이렇게 신경 쓰느라 이렇게 같이 호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길놀이에서의 속상함은 잠시 접어두고 마더니 진원이가 자신의 진짜 기량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풍물꽃의 일부인 비나리는 고어가 많아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6: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0: 문제는 이뿐만이

0: 기현이의 태평소 소리도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1: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좀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를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0: 앞 공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2: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규가 이제 상무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청춘 시나위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입니다.

0: bastante, bastante bonito, bastante especial. Y espero que se vuelva a repetir porque esto gustó mucho.
1: 진짜 숨차지요.
2: 앞선 두 번의 도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관객들의 반응.
3: 수고했어.
2: 우리의 청춘들은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4: 목소리가 일단 안 들리니까 그래 그게 너무 아쉬워요. 판소리나 이런 네, 비나리 같은 공연도 네, 비나리 같은 공연도 되게 재밌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5: 거리 공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춤과 음악의 나라답게 쿠바의 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 흥겨워지는데요. 쿠바의 밤을 즐기기 위해 국악 청춘들도 길을 나섰습니다.

일행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르신들의 공연이 한창인 한 레스토랑.

0: 마음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1: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스페인 음악과 아프리카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음악 소는 쿠바 음악의 근원이 됐고 지금도 쿠바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0: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막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sotros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los puertorriqueños defienden su plena, los americanos el jazz. Entonce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defender nuestra música cubana, nuestro ritmo cubano, el son, la guaracha, el bolero. Eso es nuestro y eso lo defendemos.
1: 쿠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음악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쿠바에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나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쿠바의 매력에 푹 빠지기 때문이죠.
3: 음악에 있어서 뭐 형식적인 게 없고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좀 루즈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선율도 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세련된 음악 같고 리듬도 되게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어요.
2: Que hace la música tradicional cubana, pero también contemporánea, un grupo que tiene más. Este conjunto hace bolero.

0: 일으켜 세우는 진짜 그런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1: 1930년대 쿠바 전통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1996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을 알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제 전설막을 즐겼다면 오늘은 쿠바의 춤에 대해 배워볼까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춤이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살사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동규 예영이와는 달리 잔뜩 긴장한 두 사람.
2: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을 잘 못 써서.
0: 쿠바에 가서 얼굴이 못 생긴 건 참을 수 있는데 살사를 못 추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고.
1: 쿠바에서 진행한 공연입니다.
3: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1: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

0: 쿠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쿠바의 역사를 이해하고 쿠바의 춤 살사를 즐기며 그 속에 녹아있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읽었던 청춘 시나리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문덕분일까요? 앞선 공연들과는 달리 쿠바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왠지 내일 있을 공연도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1: 해보고 싶대.
0: 청춘 시나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의 악사들.
1: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빠른 리듬을 굉장히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쿠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2: 젊은 친구들이 같이 또 어울리니까 더욱더 막 춤도 막 너무 춤도 다들 잘 추고 없던 흥도 생기고 저도 좀 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쿠바에 와서.
3: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국악 청춘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쿠바에서 얻은 진짜 결실은 또 있습니다.
4: 월드뮤직,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욱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5: 이적산도 돌았고 승왕과 공화되어 문장명 길을 닫힌
6: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 걸상돌의 소리

0: 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0: 꼴 땀궁으로는 간대 드리버디 뭐로 처리하러 나야나.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기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모입니다.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2: 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찍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 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하면서 찍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 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닥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팔꿈치로 밀면서 청소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수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수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0: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1: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3번에서 5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즈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리고 손을 45도로 펴 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0: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1: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0: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여기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거 알아주도 않는 거 그 참 부칠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피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어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한번 해봅시다.
1: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틀하고 소틀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1: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1: 네. 예.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그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이러면 다 나가 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이거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 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한번 봤어? 전부 다 문옥경 얘기뿐이야. 뭐 영화 찍을 거라던데?
1: 그럼 이제 우리 국단은 어떡해? 망하는 거야?
2: 야! 망하긴 뭘 망해!
0: 솔직히 맞잖아. 이제 니마이가 없는데 공연을 어떡해.
3: 자, 단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거다. 우선 우리끼리 시작하자. 뭐야?